진 사람들이, 진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기술을 배운 데 익숙하다. 그래서 저런 식의 행동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욕먹을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위성이라서 그래요. 왕사성 같으면 한 방에 불교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건이 됐을 건데 여기는 빼딱선을 타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그러니까 딱 전에 그거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연예인이 누가 1억인가를 기부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1억밖에 못하냐? 이렇게 야, 1억이 큰 돈이 아무리 연예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이 1억을 낸 거는 대단한 일이지. 그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내버리면 되지. 그러면 구설수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게 댓글 단 너는 얼마를 냈냐? 사실.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좀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소유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쪽이 다 짜고 있다니까. 반불교적으로 이렇게 짜고, 그래서 불교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로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맞냐? 라고 하니까 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불교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는?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그러면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입적하지 말고 북구로주에 가서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로가 지금까지 못 죽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불교에 나오는데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눈썹이 허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부처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있는데 누가 밥 한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야, 좀 배고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났는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불교 경전들을 보면서 이게 빈두로구나 라고 알아서 빈두로 신앙이 유행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고승전에 나와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인도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으로 온다. 한국 관련해서는 이게 나반존재 아니냐? 삼성각에 있는 나반존재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반존자는 아마 신선 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인물 같고, 그래서 천태산산 독수선선 나반존자인데 중국 천태산과 관련된, 천태는 하늘의 기운이 꽂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교적 요소들 아니면 전통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된 요소가 불교에 인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정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각 안에도 보면 칠성도 그렇고 산신도 그렇고 나반존자 그렇게 돼야 그 색깔이 맞죠. 불교팀 아님으로 한 팀을 만든 거지. 용병 그러니까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선수 이렇게 데려온 그런 거지. 그래서 나반존자가 빈두로존자면 약간 이제 불일치가 나는 거죠. 불일치.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두로존자는 지금도 북구로주에 있다더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북구로주는 배가 고픈 땅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 배고프다고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승다는 신통을 금지해라. 신통 쓰는 것을 금지해라.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신통 금지를 시켰더니 이제는 부처님하고 신통으로 겨루자고 계속 결투장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만큼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상황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서 자꾸 결투장을 보내니까

망고나무에서 내가 그 망고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 신통으로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승려들은 신통을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신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단 안에 부처님이 별도로 존재한다. 승단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승단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거야. 스님들이 있고 스님 안에 부처님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스님 밖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과 불이 분화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해요. 딱 그렇게. 그래서 그 망고나무 숲에서 그러면 신통을, 망고나무 가지고 내가 신통을 부려보겠다. 라고 하니까,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날짜 다 잡고, 시간 되니까, 상대 팀에서 망고나무 숲을 싹 베버렸대. 끝났고요. 뭐 없는데 어쩔 건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록에 보면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 딱 들고 가서 거기 가서 망고를 드시고 그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니까 망고나무가 그 순간에 쭉 해서 큰 나무가 딱 되더라. 딱 되더라. 그러면서 쌍신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쌍신변이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쌍신변을 묘사한 간다라 부조상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불을 내고 어깨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는 물을 내고 또 위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하늘에 떠서 앉고 눕고 걷고를 했다. 여기서도 지금 또 내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신통들을 부리셔요. 부리셔. 원래는 망고나무와 관련해서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신통을 보입니다. 그걸 천불화현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 잎에 부처님 얼굴 새기기. 예. 그게 지금 여기 전부 부처님이 이렇게 나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도안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보이신 그 사위성의 기적에서 사위성의 기적, 대신변, 망고나무 기적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이는 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 나타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쌍신변. 하늘에 떠서 위로는 물을 내고 밑으로는 불을 내고 물을 내고 앉고 걷고 눕고 이렇게 하는 그두 가지 신통으로 상대를 조복하고 그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도리천으로 갑니다. 도리천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뭔가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처님 생산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리천에서 도리천 중이 돼 있어. 요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봤는데 부처님을 못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아들은 봤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대통령이 된건못본 거야. 단종 어머니도 단종은 봤는데 단종이 왕이 된건못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가셔서 요 선법당에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셔요. 이게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셨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카시아의 하강이 나옵니다. 상카시아로 걸어 내려오시는 그때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 수보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예,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두세요. 다 일일이 막 설명을 하기가 한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토리가 많아서. 그리고
요 자리가 제가 꼽는 부처님

하나님의 신통과 관련해서 가장 영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이제 땅 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고, 요 옆에 다 늪지예요. 이 천부라얀토. 그 부처님께서 외도를 주복받고 이천 부처님으로 딱 모습을 나타낸 이 사건의 특이점으로 해서 불교가 안정되는 것 같아. 사위성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견제들을 떨고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로 변동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이 근처가 다 늪지대예요.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천불하연탑입니다. 여기 메인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죠. 탁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붓다가야의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와 더불어서 기운이 제일 좋은 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탑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지금 아까 방금 거기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배꼽 자리, 예, 배꼽 자리. 그래서 저쪽으로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상카시아로 내려오고 이렇게. 아, 가까운데 아니에요. 상카시아 되게 멉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와 관련된 네 가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예요. 생애 넷, 신통 넷이에요. 신통네. 생애에는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성도. 그러니까, 깨달음. 성도, 부다가야. 그 다음에, 초전 법륜, 노갸원. 그러니까, 첫 설법. 노갸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열반, 쿠시나가르. 열반. 요네 가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통 네 가지예요. 신통 네 가지. 그거는 왕사성 취상조복. 이거 순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고, 이거는 순서 관계 없어요. 왕사성에서는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했다. 그 제바달타 사건이고, 부처님 72세 때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샬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샬리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원숭이 왕이 뭐 꿀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고요.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수명 포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방금 얘기한 천불하연. 이거는 사위성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카시아 도리천에서의 하강입니다. 하강.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통은 이겁니다. 방금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변이라고 나옵니다. 마하가섭이 아니 저 뭐야 우르벨라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500가지 신통을 부리고 뭐 신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 전 일생에서의 가장 대단한 신통 대신변입니다. 그 천불하연입니다. 망고나무의 기적 천불하연 대신변.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대를 넣어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8대 성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의 신통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카시야 부분은 한번더그 시점쯤에 가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여기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생은 어느 곳을 쫓아왔느냐?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함어득통 선사는 개송을 통해 인생을 구름에 비유했다. 눈에 보이지만 홀로 존재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구름. 덧없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였을까? 한가로이 뜬 구름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지식들은 깨달음을 구했다. 구름이 일어도 한 점 변함없는 허공처럼 실체 없는 허상을 쫓지 말고 스스로 불성을 깨우치라 가르침을 주는 암자 운부암. 그토록 구하던 깨달음이 구름 속에서 피어난다. 삼국시대 오악 중에 하나로 꼽히던 팔공산. 아버지의 산인 부악, 중심이 되는 산인 중악으로도 불릴 정도로 신라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신성시 여겨진 곳이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보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보암의 본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인 은혜사. 한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 있다던 신라시대의 고승 진표율사의 말처럼 안개가 피어나고 구름이 피어날 때면 은빛 바다란 이름처럼 풍광이 아름답기로

너를 달래기 위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쟁의 피바람 속에서 무수히 숨진 사람들에 대한 참회. 나아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은혜사의 원래 이름은 해안사였다. 팔공산 해안평에 처음 세워져 붙여진 이름은 700여 년 후인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의 12대 왕인 인종의 태시를 봉하며 그 이름을 은혜사로 고친 것이다. 운보암 가는 길에 보이는 태실봉의 이름도 바로 그 때문에 붙여졌다. 계절의 색깔을 입은 저마다의 산들이 고요한 못을 품고 있다. 신일지라 이름 붙여진 저수지는 큰 유리판을 얹어 놓은 듯 온산을 거꾸로 품어 안은 채 움직임이 없다.

음부암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속세와 가까워지는 피안과의 경계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활짝 피어난 생명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다. 자연에서 태어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계절의 윤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팔공산 기운이 연꽃처럼 피어난 자리, 활짝 핀 연꽃을 닮아 연화지로 불리는 곳에 운부암이 구름처럼 내려앉아 있다. 7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운부암. 창건 당시 상스러운 구름이 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부암이 위치한 자리는 그 옛날 팔공산의 주인이 태어나는 자리라 할 정도로 지기가 출중한 길지. 북쪽에 마하연, 남쪽에 운부암이라 할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대사가 호법신장처럼 지키고 선 운부암 입구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연못이 조성돼 있다. 송림에 둘러싸인 작은 연못, 그 가운데엔 작은 바위와 돌탑이 정갈하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욕망을 연못 위의 불탑에서 소멸시킨다면 불국토로 향할 수 있으리라 그리 말하는 듯하다. 어둡고 깜깜한 중생의 마음을 진리로 비추어 불성을 밝혀준다는 큰 연못의 석등. 운부암은 입구부터 깨달음으로 이끈다. 잔잔한 연못 표면에 흔들리는 불이문. 진짜도 그림자도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을 설법하는 듯하다. 승과 속의 경계를 보여주면서도 그 경계를 여지없이 허무는 불이문을 지나 하나의 진리를 찾아오르는 길은 새 속의 번뇌, 망상, 장애를 털어내는 간절한 기도와도 다름없다.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면 그 끝에는 고색창연한 보화루가 자리하고 있다. 귀하고 보배로운 꽃이란 뜻의 보화.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연화대절을 뜻한다.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통전과 더불어 1862년부터 몇 차례 증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화로의 편액 바로 아래에는 소림 냉좌 가풍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9년간 차가운 바위 동굴에서 면벽 수련을 하며 깨달음을 얻은 달마대사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지가 담긴 것일까? 깨달음의 걸림돌은 몸과 마음이며 수행을 통해 비워내야만 본래의 면목이 나타난다는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진다. 보화루, 이름만 들으면 금은보화 같은 귀중한 것을 연상시키지만 세월을 그대로 입은 나뭇결은 자연을 한껏 닮아 있다. 보화루에 올라서면 뒷산에 굽은 나무가 누워있는 듯 천장을 이고 있는 대들보가 눈에 띈다. 물결처럼 흐르는 자연스러운 나무 그대로의 모습. 지붕을 이고 있는 나무 또한 길이가 제각각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보화로에 앉아 바라지창 밖을 내다보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선조들이 숨겨둔 작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밖으로 나 있는 다섯 개의 바라지창은 크기가 모두 다른데 중앙부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를 달리했다. 마치 건물의 귀퉁이를 들어올린 듯한 착각을 부르는 처마의 곡선과 바라지창의 조화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응집시킨 듯 단정하다. 몸은 땅에 낮추고 눈은 발등 높이에 맞추니 보화로가 마치 구름처럼 떠있다. 낮춘 만큼 높이 보이고 비운 만큼 채워지는 법이다. 자신을 열어 자연을 안으로 품은 보화로. 소유하지 않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 비탈길에 위태로운 듯 조화롭게 서 있는 건물. 바로 옛 공양간이다. 털을 닦으면서 나온 돌덩이들을 모아 낮은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앉혔다. 좌우 높이가 다른 이유도 비탈을 다져 건물을 세우지 않고 땅이 흐르는 대로 건물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람의 온기, 음식 냄새를 느낄 수 없지만 세월을 입은 공양간의 모습만 봐도 자연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 선지식들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다. 운부암의 중심에 들어서면 아늑한 경내를 한껏 느낄 수 있다. 가운데 석탑을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경내는 매우 좁은 편이지만 각 전각이 서로 거슬리지 않게 아담하고 품위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운부암의 주전각인 원통전은 앞면 세 칸, 옆면 두 칸의 소박한 맞배지붕 건물이다. 주전각으로 작다 싶을 정도지만 고풍스러운 몸만큼은 제대로 살아있다. 운부암의 세월을 담은 듯 원통전에 빛바랜 단청. 화려함은 사라지고 없지만 세월이 앉은 전각의 모습은 고아한 아름다움만큼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원통전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만큼은 세월을 잊은 듯하다. 1m 남짓한 아담한 크기에 안정된 자세, 눈꼬리가 올라간 갸름한 얼굴.

전신을 장식한 화려한 장식은 고려 말 전통적인 보살상 양식을 잘 보여준다. 목에 있는 띠 주름식의 삼도, 가슴 아래 띠로 묶은 매듭 표현이 섬세하면서도 단아하다. 원통전의 규모만큼이나 그 크기는 작지만 풍기는 위용과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초처럼 몸과 마음을 닦고자 하는 약속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고요한 빛을 발한다. 어느 곳에도 인위적인 멋을 내지 않는 음부함. 그 중심, 원통전에서 품어하는 경내 풍경만큼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멋스럽게 느껴진다. 원통전 왼쪽에는 운부함이 한때 최고의 수행처로 유명세를 떨치게 해준 선방 운부 나냐가 있다. 나냐는 아라냐의 주말로 다투는 소리 없이 조용한 곳,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의 범어다. 고요하여 수행하기 좋은 선원이란 의미처럼 운부 나냐는 경어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청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굳건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운부 나냐. 마치 수행자들을 다그치는 듯한 달마대사의 부리부리한 눈빛이 매섭다. 봄바람과 함께 선원은 정막이 가라앉았지만 지난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수행했던 수행자들의 열기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고 구름이 쉬었다 가듯이 운부함의 수많은 인연도 켜켜이 쌓였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 성철 스님은 운부함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다. 그만큼 운부함은 성철 스님에게 남다른 인연을 이어준 곳이었다. 깨달음을 얻었으며 평생의 도반 향곡 스님을 만났다. 자기 공부에 반은 도반이 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두 스님도 여느 도반들처럼 보화로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불도를 논하지 않았을까. 운수승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뜬 암자가 되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원통전 오른쪽에는 요사체인 우의당이 위치해 있다. 벽면에 새겨진 달마대사의 글귀, 참배객을 향한 당부일까? 아니면 수행자를 위한 경책일까? 조용한 수행처에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력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선원 뒤편엔 오랜 시간 운부함을 지키는 장승 같은 존재가 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속이 텅 빈 채 그늘을 들이오는 오래된 고목. 운부함을 창건한 의상대사가 꽂아둔 지팡이가 자란 것이란 이야기도 전해진다. 언뜻 고사한 듯 보여도 봄이면 어김없이 새파란 잎을 돋아내니 거칠에 속지 말라, 그리 지혜를 주는 듯하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듯 운부함의 고즈넉한 시간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간다. 짙은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이 드리우면 운부함의 하루도 시작된다. 무릇 수행자의 삶에 손수행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속세와는 다른 수행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피어

그 깨달음의 빛을 찾아 불국토를 찾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운부함으로 이어진다. 간절한 염원을 담고 도량에 닿은 발걸음, 청아한 목탁 소리 너머로 참배객들의 기도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진다. 수많은 인연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곳 운부함. 경내 곳곳에 참배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겹벚꽃이 만개했다. 2주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만 피어있는 만큼 이 또한 운부함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일 터. 운부함의 운치가 이리도 좋으니 즐기는 여유도 필요한 법이다. 자연을 한껏 품어하는 보화루에는 늘 찻상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차를 우리고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 운부함에는 세월도, 구름도, 인연도 그저 조용히 흐를 뿐 멈춰있지 않는다. 화사하게 피어난 봄도 그 어떤 계절도 구름처럼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러준다. 덕분에 운부함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갈 어떤 곳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영산 팔공산 자락에 연꽃처럼 피어난 운보암.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고고하게 본분을 다하고 있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보암엔 오늘도 구름이 일듯 무수한 깨달음이 피어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1: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지관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지관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작곡가일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로 양국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사찰 농지 문제에 종단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우리 문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 대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BTN 설법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토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 모인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엔야쿠지 회관에서 학술 강연회를 첫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1년 전 부산 범어사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리며 일본에서 재회한 스님들은 형제처럼 가까운 유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 불교계는 한일 양국 관계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두어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제43회 日韓韓日仏教文化交流大会

0: 神田修造法団比叡山延暦寺を会場として開催されますこと誠に衷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1: 학술 강연회 주제는 현대 사회의 믿음과 실천. 대회 장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만큼 양국 연사로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에선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기조 강연을 맡아 신과 행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전체가 신행이라고 밝힌 월도 스님은 마음으로 보는 세 가지 시선을 뜻하는 천태의 가르침, 일심삼관을 제시했습니다.
2: 물질 문명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가의 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되 공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 일본 측 연사로는 엔야쿠지 산내암자인 가쿠쇼리츠안 주지 미츠나가 엔도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하얀 장사물수하고 집신을 신은 채 순례하며 꽃을 공양 올리는 히에이산 전통 수행법 회봉행을 소개했습니다. 1년에 100에서 200일간 정진하며 약 7년 동안 총 4만 킬로미터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은 육체적 고통에서 공을 느끼고 현실을 마주하며 감정을 초월한 평온에 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3: 行を総修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まず物事を習い行う実践する。そして物事の確信を理解する。その2つが揃って修行である。
1: 학술 강연회를 마친 양국 스님들은 전쟁이 만연해진 시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산중 전통 사찰들의 농지 문제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사회적 변화와 종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서 제8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등 교육직 스님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법 개정 문제와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을 비롯해 22개 교구본사 주지가 함께했습니다.
6: 바쁘신 분 가운데도 저희 선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전국 교구장 스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5: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본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한 사찰 수요 농지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7: 절단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종단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8: 농지법 이 부분은 농산부 차관하고 지금 굉장히 그 연락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은 좋은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5: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은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전통 사찰의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교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내 만세루에서 차담을 나누며 지역 포교 현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공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함께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태고종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태고종은 최근 봉원사에서 열린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 공개 행사에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0: 것을 요청하면서 종단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등재 추진이 미래 세대와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과업이라며 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종조 태고보호국사가 창건한 태고사 등 성내 사찰의 보존과 종교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사도심과 백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노인 복지 현장에 온전히 녹여내며 대한민국 불교 사회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님이 있는데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이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정년 퇴임식 현장. 불교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녹여내며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정관 스님이 어제 공직의 소임을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정관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섭섭하기보다는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1: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인 정관 스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활용한 종로엔 장금이 일자리 사업과 강북권역 최초의 디지털 센터 오픈, 마을 공동육아까지 펼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님들은 정관 스님이 일궈온 복지보살행의 공덕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축원했습니다.
3: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 사회복지에 정관스님 같은 복지보살이 끝없이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4: 스님께서는 드러내기보다 실천하셨고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으셨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자비의 향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1: 정관 스님이 지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인복지가 좋아서 한다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은 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5: 밑거름은 불교 자비정신이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셔서 불교 자비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우리 정관 스님께 감사하고
6: 그동안 이 도량에 심어놓으신 사랑과 열정, 헌신의 씨앗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1: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은 정관 스님은 이제 주지로 주석하는 서울 소림사로 돌아가 직장인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젊은 층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복지관 회원들은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7: 4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뵌 스님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께서 펼치시는 보살행 그 자체였습니다.
1: 꽃이 피면 향기도 저절로 핀다는 말처럼 정관 스님이 걸어온 세월 역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채운 자비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의 영혼을 깨운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 세미나에서 100년 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의 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일제강점기인 1926년 초여름 출간돼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집 님의 침묵.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온 이 시집에 문학사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9: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100년 전의 님의 침묵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0: 세미나에선 마네 스님이 서구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님은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신 공평한 법과 진리가 통하는 이른바 도덕 문명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마네의 생각은 동학이나 원불교의 개벽 정신처럼 우리 땅에서 자생한 주체적인 근대 사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1: 마네가 지향한 도덕 문명은 이와 같이 전통과 서양에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인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마네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침묵이라고 한 것이다.
0: 이어 발표자들은 시와 철학이 엄격히 분리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네 스님의 시가 지닌 철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논리와 언어 중심의 현대 철학이 삶의 복합적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마네 스님의 시적 상상력과 이야기 철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철학을 시로 상징화한 마네 스님이야말로 20세기 전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였다는 평가입니다.
2: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도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과연 시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만해의 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0: 만해의 시를 철학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문화를 뒷받침할 한국 철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읽힙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과거의 문학적 유산에 가두지 않고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주체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BTN 설법학교에서는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에 이어 AI를 활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힌 설법학교 마지막 강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화면 속 질문 하나에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톡톡톡 설법학교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참가자들은 진각종 탑주 시민당에서 태블릿 PC와 휴대폰, 노트북을 펼치고 AI 포교사로 변신했습니다. BTN 이혁준 PD의 강의 아래 생성형 AI 흐름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워갑니다.
5: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탬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4: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회 공지문을 작성하고 법문의 초안과 사찰 안내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뚝딱 제작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과 사찰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략도 습득했습니다.
6: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는 참 즐겁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앞으로 즐거운 교화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 AI 기술은 단순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넘어 불교 연구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전 번역과 자료 분석 등 학술 연구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 초안 작성법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 과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7: 지금 대장경이나 주석 논서 디지털로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있고.
4: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 톡톡톡 설법학교는 말의 전달력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며 미래 포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천연고찰 부산 운수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와 인문학 강좌의 종강식과 책거리를 진행하며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며 2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범일 스님은 종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수사 불교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저술한 조화질라고 통과통과 등을 활용한 명쾌한 강의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운수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익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소식, 그리고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피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자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불교 문화가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사회공익 전반의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가족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과 우울증,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불안 해소에 선명상 실참 등 한국불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마음 안보를 국토 안보만큼이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불교계는 일시적인 쉼과 휴식을 넘어 정신적 영역의 보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법륜 스님이 방송에서 AI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을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 정보임에도 현행 법 제도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란 이유만으론 불법 정보 심의가 어려우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심의 역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조차 생성표시 의무만 부여할 뿐 해외 제작 콘텐츠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 신고 후 조치 정책도 반복적인 채널 개설을 막긴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게 현실인데요. 스님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법문 영상이 전법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플랫폼의 사전 탐지 강화와 대리 신고 제도 마련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

0: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3: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2: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견무신신 변예사

삼보대승야종인영예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 노소 미구 미군이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매동 참리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이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경덕 향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은 용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6: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8: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9: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0: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0: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1: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0: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조킹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마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장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끝

0: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우리의 정예 선언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수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예 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수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예선언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 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도로 영양물질을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공생이 했는데 뭘 공생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엽록체를 공생한 종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를 함께 공생한 걸 뭐라 부르냐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만 공생한 거, 미토콘드리아만 잡아먹어 소화 안 되고 갖고 있는 걸 바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잡아먹었나,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느냐 질문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언제 미토콘드리아를 삼켰느냐, 언제 공생을 했느냐. 예.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DNA를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이게 대략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란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 치고 다니다가 어떤 다른 세포한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저 어떤 다른 세포가 이렇게 생긴 세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야가 요 속에 들어와갖고 공생을 하게 돼갖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박테리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 프로테오,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그 이거 어떻게 아느냐? 예, 아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바로 야도 이 박테리아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DNA가 있습니다. 원형 DNA입니다. 예, 이 DNA를 분석하면 언제 잡아먹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양상인지 다 거의 다 밝혀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다. 왜냐하면 잡아먹는 과정에서 요막이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이론이, 예, 요건 반드시 반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생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딱 만나면 지구상의 생명은 세 종류밖에 없다. 자, 처음에 두 종류만 먼저, 두 종류. 뭐냐면 원핵 생세포, 진핵 세포. 그리고 원핵 세포는 두 가지. 고세균하고 박테리아로 나눈다. 지금도 박테리아가 뭐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위 암석 속에도, 암석 결정 그 틈새에도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멘털층 속에도 박테리아가 있다는 게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왜 고세균은 뭐고 박테리아는 뭐냐? 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세균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세균은 뭐냐면 고염세균, 그 다음에 고열세균. 고염이란 거는 아주 짠물에 소금밭에 세균이 있어요. 지구 초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대. 온천지대 가보면 막그 이글이글 끓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EBS 세계 테마기행 촬영하러 그 뉴질랜드에 가서 그 화산 분출 막 일어나는 그쪽 현장을 갔어요. 그럼 막, 막그 벌벌 끓어요. 진흙탕 같이. 예. 그런데 이제 가보면 그 100도가 넘어요. 100도쯤 되는데도 세균 살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보통 세균이 아니고 고세균이요. 이 고세균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세균이란 말입니다. 그두 가지, 짠바다, 그 다음에 뜨거운 지역에만 사는 특화된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세균, 박테리아, 요두 가지를 원핵세포라 부르고, 대략 4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보고, 진핵세포는 뭐냐면 대략 2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봅니다. 20억 년에 출현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식물은 언제 출현했냐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대략 고생대 실루리아기, 대략 뭐 4억 년 전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물 세포가 먼저 출현했는가? 식물 세포가, 세포 하나를 봤을 때그 동물의 원뿌리 세포, 식물의 원뿌리 세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먼저 출현했느냐? 식물 세포의 기원은 어디냐 하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그 식물은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죠. 예. 균류는 뭐냐면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이걸 균류라 부릅니다. 예. 원생 생물은 조금 어려운데 원생 생물은 단세포도 있습니다. 단세포도 있고 있는데 병원균도 많고 하는데 박테리아는 아닌. 예.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원생 생물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딱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시다. 단세포, 다세포. 단세포를 뭐라냐면 박테리아라 부르죠. 고세균, 그 다음에 박테리아. 다세포는 식물, 동물. 동물, 균류, 원생 생물.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그리고 요거 간단하죠? 단세포, 다세포를 보시면 돼요. 자, 단세포는 그냥 하나입니다. 예. 그럼 야는, 박테리아는 어떻게 증식하느냐 하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이 또두 개로 요렇게 분열을 합니다. 됐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단세포는 이렇게 끝나는데 다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세포는 자 우리 사람을 봅시다. 아주 모식도로 그리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눠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접근법인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는 요거 하나하나를 이거 하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개냐? 60조개로 돼 있다. 60조개. 이건 한 개예요. 예.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에 자, 여기도 DNA가 있어요. 모든 게 이제 DNA입니다. 요 DNA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쪽은 요도 원형 DNA가 다 있어야 돼요. 원형 DNA가 다 여기. 찐빵에 안고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나? 우리는 이거 하나 띄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우리는 진핵 세포예요. 이 모든 세포는 이거는 자 보세요. 한 개인데 박테리아는 원핵 세포예요. 우리는 이 하나인데 이건 진핵 세포예요. 이거는 40억 년 전에 출현했고, 이거는 20억 년 전에 출현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겉으로 봐갖고 같은 세포라 보면 안 돼요. 크기도 이게 만 배나 커요. 만 배나. 10의 4승. 예. 이거, 이 세포에 만 배나 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줄게요. 예, 좋아요.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안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유전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양쪽 말단이 있다는 거예요. 말단.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철로. 끊어진 철로. 됐죠? 이 아들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이 없어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원형 끝이 없기 때문에 야들은 영원히 사는 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텔레미어. 텔로미어. 예. 들어보셨죠? 이쪽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뭐였는 60쪽에 뭐, 이 자체는 어떻게 다르냐, 빨리 쓰면, 이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야도 두 개를 늘어놔야 돼요. 늘어나는데 두 가지를 또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하고, 위치, 즉, 공간하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DNA의 발현을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세포 생명체가 돼요. 다세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0쪽에 주로 몸을 이루는 30쪽에 이 30쪽의 세포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뭡니까? 브레인 세포든 피부 세포든 근육 세포든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1년간 역기 들어보세요. 근육이 뭐 한 10% 이상 늘어나자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브레인 세포는 많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피부 세포, 허파까리 세포, 심장 근육 세포, 창자에 있는 민무늬 근육 세포 다 제각기 다르게 그 조건별로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돌출나게 커지지 않아요. 다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바로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세포,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아무리 커도 2m 미만으로 해갖고 100kg 미만으로 해갖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을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도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 조율의 모든 걸 담당하는 게 이 DNA예요. 이 조율을 담당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식물은 공간하고 시간을 어떻냐면 식물은 공간이 이동합니까? 공간 이동 못하죠. 바로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 진화. 예, 네, 시간을 참는 거예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벼씨, 이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시간적 진화의 대표가 씨앗입니다. 자,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발화하죠. 그 말이 뭐예요? 1000년 동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공간, 온도나 수분이 적당한 공간을 만날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식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공간적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아무 때나 가서 야들은 그냥 분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세포로 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다세포 동물이 되면 다세포 식물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수십 조개의 이 세포들이 어떻게 조율을 해갖고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하는가. 이게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진화가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씨앗이죠. 자, 그럼 반대로 동물은 뭐냐. 동물은 뭐냐 하면 바로 공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공간적 진화란 말이 이제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공간적 진화를 해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달나라까지 갔죠. 남극에 가서 세종지지 만들어갖고 영하 40도가 되는데도 살아남죠. 장소를 마음대로 이동해도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다세포 속의 브레인이 그걸 다 적응하게 해줬죠. 그래서 동물은 예,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옮겨갔는데 전체가 조율 못하면 난 거기 가서 얼어 죽죠. 달나라 가면 숨도 못 해 죽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60쪽의 세포가 협연을 해갖고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들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꽃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예. 적당한 타임이 될 때 꽃을 딱 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천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을 주름 잡아갖고 내부로, 시야 속으로, 예, 움켜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 대신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공간적이니까 낯선 환경을 만나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시스템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자, 이 모든 관점을 여기 이야기했던 한 20가지 넘는 세포가 다 담당한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제 여러분 세포란 말이 명확히 올 겁니다. 이 모든 게 세포가 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어떤 그 세포가 세포내 공생. 이게 바로 세포내 공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이 됐고, 이거는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구조상으로 90% 거의 동일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제가 그 20년 전에 생물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그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뭐 동물, 식물, 박테리아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죠. No. 90% 같은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박테리아나 90% 같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가장 핵심만 그려보면 세균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다 동일해요. 뭐가 있다? 이 강의 많이 했죠. 이쪽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효소들 있잖아요. 예, 양성자 가고 요게 ATP 합성효소잖아요. 그래서 예, 요 적어드리면 자 요게 뭐냐면 예, ATP 합성효소. 예, 동물, 식물, 박테리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 있는 게 예, 요게 전자 전달 시스템. 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다 단백질입니다. 전달시 단백질이 단백질 효소. 예, 보세요. 세균에도 있고, 예, 식물에 있는 예, 스트로마 누메 스트로마에도 있고 다 동일하죠. 자, 그래서 식물 동물 박테리아는 90%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에 있어서. 뭘? ATP를 만드는 기관 관점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자, 식물하고, 식물세포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그 다음에 식물세포. 이거는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광합성을 합니다. 자, 요 광합성하는 모델 있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요 엽록체를 요걸 하나를 띠내 보면 요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 거의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물에 그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나머지 이 모든 영역은 뭐라 하죠? 시토절. 이걸 뭐라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 예. 됐죠? 그 다음에 요 핵이 있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PER에 적은 게 뭐냐 하면 이걸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요 소포체에 요렇게 박혀 있는 요걸 뭐라 하냐 하면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아주 기본. 예. 기본. 예. 근데 요거에 R, 요거도 ER 있지 않습니까? 요거 R은 뭐냐면 러퍼. R-O-U-G-H. 러퍼인가? 예. 이게 뭐냐면 거칠다. 요거는 스무드. 이거는 매끄럽다. 뭐냐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오돌토돌 하잖아. 야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오돌토돌 하는데 요거는 박혀있는 게 없잖아요. 매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이 뭐냐 하면

이 알이 뭐냐면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활면 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활면, 매끄러운, 이걸 조면 소포체라 부릅니다. 그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우리 세포당 몇개 있냐면 100만 개,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100만 개 오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엽록체 잘 보세요. 요거 있는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알아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잖아. 여기 햇빛입니다. 햇빛, 태양. 햇빛을 녹지하면 여기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물입니다. H2O.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 식물 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 뭐가 가장 가까우냐 하면 여러분들 그 무리끼 같은 거. 물에 사는 그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건 대략 뭐한 30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이걸 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식물 엽록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식물 엽록체 속에는 요걸 실제로 모식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양빛이 엽록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이제 좀 복잡한데 요쪽에 동시에 바닷물에도 햇빛이 옵니다. 햇빛 요걸 요렇게 부릅니다. 요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조금 요게 프랑크 상수입니다. 프랑크 상수. 예, 양자역학에 나오는 겁니다. 프랑크 상수고 요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바로 색깔이죠. 햇빛의 색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에서 물이 쪼개집니다. 이 태양 에너지. 이게 보통 뭐냐면 1일렉트론 볼트. 온도로 바꾸면 11,600도나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습니다. 이 온도로 물을 쪼갭니다. 바닷물을 쪼개면 바로 양성자 4개 나오고 산소 분자가 나오죠. 산소 분자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지구 대기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억 년 전부터 지구 대기층에 1% 산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는 요 과정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뭐죠? 바로 강합성은 바로 CO2, 6CO2 플러스 6H2O가 뭐가 되느냐면 C6H12O6 플러스 6O2가 되잖아요. 이게 강합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하고 뭐가 있나 하면 요거에 요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이 쪼개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었던 겁니다. 초기에. 이거 두 개가 빛으로 합성을 해갖고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 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그 후에 모든 동식물이 호흡을 할때 들어가는 그 산소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그냥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예. 세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은 세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핵, 그 다음에 세포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핵은 보통 요렇게, 핵이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요렇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요 나머지 부위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요렇게 있어요. 이게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영역이 세포질. 예. 요것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당작용이 일어나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저 하나만 적어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어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는 이 핵은 뭐냐? 요거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여기 가장 백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DNA는 뭘 하느냐? 다 아시죠? 이걸 유전 현상, 유전. 자식이 부모를 닮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고, 이 DNA는 또 뭘 하느냐 하면 요 DNA에서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RNA로 바뀌고,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왜 우리가 DNA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유전 현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냐면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에서 단백질로 곧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DNA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RNA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뭐라 그러냐 하면 전사라 부르고, RNA에서 이렇게 갈 때는 복제, 리플리케이션, 아니 번역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요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요 계략을 조금 설명을 듣고 딱 보면 금방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핵 속에서 DNA, 우리 옛날에 이제 이중라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 속에서 뭐냐면 RNA를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RNA가 일단 세 종류가 있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종류 RNA. 첫 번째 뭐냐면 mRNA. 두 번째 rRNA. 세 번째 tRNA.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mRNA는 뭐냐면 요걸 카피했는데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mRNA를 합시다. 요게 mRNA, 요 속에서 만들어져요. RNA 중요한데 mRNA 만들어져서 야는 요 바깥으로 요 구멍을 타고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세포질이잖아요. 나와갖고 요렇게 떠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요 이빨로 그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염기라 불러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전체가 mRNA예요.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영역을 뭐라 보냐? DNA 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오마이 사이언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전자. 아, 그 사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고 그 집안 유전자가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전자란 말이 뭐냐면 DNA의 일부입니다. DNA. 예를 들면 요 DNA가 있잖아요. 요 DNA의 일부를 유전자라 불러요. 그럼 DNA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1.5%밖에 아니요. 예. 이 DNA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DNA의 한 100분의 1 되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근데 왜 유전자로 부르느냐? 그 부위가, 이 유전자라고 부르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 부위가 바로 유전자란 말은 반드시 야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 불러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생물학에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세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편리하게 저러.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인데 빨리 설명드리면 이런 양상입니다. 자, 어떤 공장에 이 단백질 만드는 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다 아시죠?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공장에 들어가면 이 공장은 아미노산 구슬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예, 아미노산 구슬이 당겨져 있어요. 막 당겨져 있어요. 몇 종류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 반장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 아침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장은 뭘 하느냐면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 구슬 갖고 이 공장은 목걸이를 만들어요. 감자, 이 구슬이 아미노산이고 목걸이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됐나요? 정확 요비입니다. 정확 요비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구슬은 20가지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쭉 20종이 색깔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만들 구슬을 만들어 볼게요. 구슬을 갖고 이제 실에 연결해야 되죠. 실이 이렇게 해가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럼 목걸이 만들 때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색깔이 다른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됐죠? 연결해가 딱 연결을 하면 예. 요거는 빨간색, 요거 노란색, 검정색, 뭐 요건 빨간색, 요 또 빨간색, 검정색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됐죠? 그러면 노란색, 검정색, 빨강, 감정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마이 사이언스. 목걸이를 만드는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DNA예요. 이 정보가 있는 것이 유전자예요. 바로 어디냐면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 전체에서 극히 일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게 바로 이 목걸이를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DNA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몇 종류의 목걸이를 만드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걸이. 목걸이가 이게 단백질이요. 목걸이. 단백질이요. 이 단백질이 몇 종류냐 하면 예. 거의 10만 종류가 넘어요. 10만 종류가 넘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오 마이 센스. 제가 오랫동안 이 비유를 쓰는데 세포는 뭐냐면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요. 그 목걸이 종류가 몇 종류냐 하면 10만 종류가 넘어요. 몇 년 전에 16만 종류 넘었었어요. 매달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럼 보고를 해야 돼요.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되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종류는, 목걸이 종류는 예, 1년에 뭐 수십 종류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략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봤을 때 16만 종류 됐죠. 그러면 자, 목걸이가 이 구슬이 만약에 10개짜리 구슬로 된 목걸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 같으면 예. 엔돌핀. 엔돌핀 같으면 한 10개 오다요. 그다음 보통 목걸이는 몇 개냐 하면 구슬이. 구슬이 보통 몇 개로 되느냐 하면 단백질이 구슬이 대략 300개짜리 가장 많아요. 대략. 예. 자, 코로나19 코비드19에 목걸이를 만드는 게 몇 개냐 하면요. 구슬이 염리가 3만 개 정도니까 구슬로 바꾸면 구슬이 만 개. 코로나19는 이런 관점에 보면 구슬이 만 개를 갖고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구슬이 몇 개냐? 이제 우리는 뭐 구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구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개수는 뭐 조단위가 넘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목걸이를 만든다.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다. 그럼 목걸이 만드는 이 구슬을 깨는 순서, 이 조합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유전자다. 요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빨리 설명드리면, 요거에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부위를 카피를 해야 돼요. 요 부위를 복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위의 정보를 이렇게 복사한 게 mRN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mRNA를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 원본이 돼요. 이게 원본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본이요. 그러면 단백질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단백질 만드는 기계가, 재봉틀 같은 기계가 이거 탁 앉아요. 이렇게 두 개가 앉아요. 오뚜기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리보솜이요. 우리 세포 속에 거의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럼 이 리보솜이 이게 적은 큰 거, 적은 거, small sub unit, 그 다음에 나지 서버 유닛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요 두 유닛더가 있어요. 그리고 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재봉틀한테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요 이빨 세 개. 요게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뭐 이빨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요세개 읽으면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이 돼요. 요거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질이 있어요. 이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세포질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야를 실어 갖고 이 아미노산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 실는 트럭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있어요. 리보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 뭐냐면 리보솜이란 말이에요. 네. tRNA는 요 트럭 이렇게 대략 요 정도. 네. 그러면 요걸 갖고 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속에 지금 여기 핵입니다.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 속에 DNA가 이렇게 있어요. 요 DNA를 갖고 DNA에서 세 개의 RNA, 그러니까 RNA를 세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세 종류 RNA를 만들어내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 mRNA, 그 다음에 rRNA, 그 다음에 tRNA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자, 됐죠? 그걸 만들어내는 효소, 만들어내는 머신 이름이 뭐냐 하면 폴리머라제2가 돼요.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1이 돼요. 예. 네. 자,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3가 돼요. 자, 이 폴리머라제란 말이 뭐냐 하면 이 폴리란 말이 많다는 말이잖아.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슬을 여러 개 모아갖고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중합효소라 불러요. 그 중합효소가 1, 2, 3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 1, 2, 3 세 종류가 바로 RNA 세 종류를 만들어내는 머신, 기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보시면 자 폴리머라제 2, 자 폴리머라제 2가 지금 DNA의 일부. 이제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DNA잖아요. 요게 DNA. 짠. 요게 뭐냐면 바로 요걸 복사해요. 요걸 전사라 불러요. 이 전사하는 요게 카피본이에요. 요걸 그냥 RNA라 불러요. RNA라 부르는데 이 RNA가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뭐가? 야들이 다 RNA예요. RNA. RNA. RNA인데 야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요쪽으로 요 섹션은 mRNA를 만드는 거예요. m 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mRNA예요. 요 mRNA를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낸 거에서 자 mRNA를 만드는데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과정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요 두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전자가 이렇게 그릴게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DNA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이렇게 있고 이쪽이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 있는 요 두 부위가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란 말은 요 부위에 있는 코드가 단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부위가 아미노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에 이빨 3개 하면 아미노산, 이빨이 3개 붙으면 아미노산 1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3개가 요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 이빨이 그 보세요. 요쪽에 요게 tRNA, 요게. tRNA, 예, 예. tRNA인데 이빨이 세 개씩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지금 이 선이 이게 mRNA예요. 그러면 tRNA가 아미노산을 싣고 와요. 그래서 tR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미노산을 한 개씩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스타트하는 아미노산. 자,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목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맨 처음 들어갔던 아미노산. 예, 그게 연기가 뭘로 돼 있나 하면 요 보시면 AUG로 돼 있죠. 바로 AUG. A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요 세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시작이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예.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자, 보세요. 아데닌.
그다음에

0: 우라실, 그 다음에 구안인. 자, 구안인은 어디 있죠? 그러면 요선하고 요 블락이 다 하고 요 블락이 만나야 되죠. 그럼 요 블락이죠. 요 블락에서 지가 요 있잖아요. 지가. 요거 지. 요 지가 있는 걸 따라가면 딱 요거밖에 없잖아요. 메체오닌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체오닌이 시작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체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장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처님은 조급해하지 말라. 인연이 무르익으면 꽃은 처절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인연이 무르익을 때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이 나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스스로 닦는 이는 땅속의 뿌리와 같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깊어지고 깊어지는 순간 우주와 호흡하며 자연의 리듬과 발맞추어 걷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에서 축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이미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우주를 인식하는 순간 나의 호흡은 이미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조급한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부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고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중생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전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일정하게 고요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 또한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정진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꽃이 필 때까지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꽃은 그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진은 고통이 아니라 부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걷고 계십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경

0: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4: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5: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3: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6: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7: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8: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7: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9: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5: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3: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비티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부타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제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 부채, 경북 포항시의 임태규, 임나경 부채,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조은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의 김진호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부채, 가족 일상 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동원, 윤소연, 강민수, 강서단 부채, 대전 서구의 강명래, 조랑연, 정성희, 조시연, 조억연,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 서구의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장지혜, 장혁진 부채, 대전 중구의 김균태, 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부채, 경기도 파주시의 김민규, 유진수 부채, 충북 탄양군의

시에 박경자 황도식 하성이 황성윤 황희윤 부채 황용국 영가 경남 창원시

조동인복 장조준장 철모 장일반 황영조 조계봉 이한이 조각내 고지연 청주 한시영가 조시연복이 조남종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한삼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0: 5대 사는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이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5: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다음으로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본 영산제 보존회 회장이시면서 봉헌사 주지이신 현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조여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산제 보존 도량인 이곳 봉헌사에 발걸음을 해주신 사부 대중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법황역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을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봉행하는 이유는 법화경에 담긴 자비 가르침으로 우리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합시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0: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존경하는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승 스님과 무형문화재 제50호 등록되어 계시는 구혜 스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허민 청장님과 오늘 찾아주신 내빈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가 무형 문화재이자 한국 불교 태고종을 대표하는 가장 장엄하고 원용한 불교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의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 누리에 해양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을 이루기를 서원하는 대자대비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영산제의 범패와 작법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불교의 정신적 정수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영산제는 기존 하루 일정에서 나아가 양일간에 걸쳐 시연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어 영산제 정 과정을 보다 온전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불교 문화의 깊이와 장엄함을 더욱 공고히 전하고자 하는 뜻깊은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양일간 봉행되는 뜻깊은 이번 영산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으로 포용하는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또한 민중과 함께 호흡해온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불교의식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널리 펼쳐나가며 화합과 평화의 길을 밝히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0: 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도영 문체부 종무실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도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제38회 영산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산제는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순간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엄숙하고 화려하고 절제된 춤사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반야용서는 영산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국가 무형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영산제는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오며 우리 정신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영산제와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장엄하고도 평화로운 법석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과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천년의 유서가 깊은 도량 봉운사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무형 영산제 공개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원래 영취산에서 설하신 법회의 모습을 오늘의 도량으로 다시 펼쳐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0: 불교 의식입니다. 석가일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인 범패와 그리고 춤으로 행하는 작법이 어우러진 정말 영산제의 장엄한 의식은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떠난 이들을 함께 생각하며 모두의 평안을 바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바라는 정신 역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이러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에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 세계인과 함께 지키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제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봉헌사에서 울려 퍼지는 범패 소리와 정성어진 의식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도 따뜻한 그러한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영산제가 담긴 이 소중한 정신과 전통의 가치가 오늘날 국민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영산제 보존회장 연성스님과 그리고 구혜스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지자체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선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 우리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의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또 봉산제 또 보존회 우리 봉헌사 주지스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산제에서 많이 지켜봤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38년 만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산제의 정신은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혼들을 천도하게 만들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과 평온을 주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와 그리고 공존 화합을 위한 이런 뜻을 같이 담은 이 행사라서 더욱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잘 되시고 내일까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대히 거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발계 열의 응양기 야금 득부절 원공일체중 등 삼륜공덕은 발단하야.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8: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7: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9: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7: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0: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1: 부석사의 화엄 좌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테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자냐?
3: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저 용이 도술일 뿐이 모양입니다.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7: 저기...
4: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8: 스님! 우리 스님!
4: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동궁발심 영산대법회 동참 설판제자 사부대중 각각 등 부채각기 무장무예

제제 일장 안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의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

0: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청년이 병든 노모를 뒤로하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여정에 지친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가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한 동자승이 나타나 강가에서 사공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자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가에서 어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자승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고 사공은 강가에 배를 대어 여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동자승에게 다가가자 분노한 사공이 화를 내며 노를 치켜들었습니다. 사공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은 놀랍게도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에 놀란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강가에서 꿈에서 본 사공과 매우 닮은 뱃사공을 만나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공은 청년의 노모가 죽어 신륵사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절이 낡아 동굴에 머물렀고 거처를 빼앗긴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노리다 쫓겨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공은 꿈속의 동자승이 바로 청년의 전생이며 신륵사를 중창하겠다던 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훗날 청년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신륵사를 웅장하게 중창해냈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1: 네?
4: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이제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는 어떠한 해결책을 냈는가를 게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뭐 좀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갖고 수많은 나라들, 작게는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사회, 가정에서도 계속 여러 존재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죠. 누군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는 개발을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뉴스 속에서도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로봇이라는 표현을 넘어 이제는 휴머노이드라고까지 해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인간의 삶을 같이 해나가기도 하죠. 근데 요새 이 휴머노이드 AI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정도가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집의 환경, 공기 그런 거를 스스로 측정하고 계산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는 그 안에 자기의 더러워진 것들을 빨래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히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좀 과열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힘으로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죠. 마치 경쟁이 다툼이고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게 여러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우리 주제 힘은 더 큰 힘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힘을 기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힘이라고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때 말하는 힘은 분명히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 한 존재가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는 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로 힘이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력이라고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힘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투게더의 주제인 힘은 더 큰 힘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힘으로써 모든 것을 비교하고 힘을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작은 힘을 가진 존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더 부정적이고 그를 통해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화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을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힘에 지배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힘을 길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그 힘에 의해 누군가는 또 지배되고 있죠. 그리고 힘이 앗아가는 세상, 힘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의 것 또는 어떤 존재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 존재는 미처 자신의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힘에 굴복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 지배하고 힘에 지배되고 힘이 앗아가고 힘에 굴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힘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길러 그 힘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파워, 한문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다, 애쓰다,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무언가를 해나가서 자신이 그 기술 또는 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 살아가면서 애쓴다라고 하죠. 애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불교에서도 바라봤던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의 힘이 존재하죠.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폭력, 무력, 권력. 이 세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힘이 사라지고 그 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갖는 무자비한 힘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파워, 력으로 대변되고 있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죠. 말 그대로 무자비한 모습. 힘이 있을수록 자비로워야 되고 그 자비로움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그 힘인 것이죠. 누군가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뒤처지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아닌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를 때리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근데 점차 사회는 이러한 힘이 올바른 힘인 양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켜봐다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면 그를 아래로 내려보고 자신이 그 위에 서서 폭력을 휘두르죠. 그리고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강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행동 하나, 사람들이 따르니 그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아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돈을 주지 않냐? 이거 한번 못해주냐? 너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이런 불합리함에 나는 절대 따를 수 없다. 그리고서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택시를 딱 잡아갖고 집에 가려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대중교통을 못 타겠고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한테 이제 일산 어디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산 어디 쪽으로 좀 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너무 늦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퇴근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기사님 제가 돈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돈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까지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자 기사님이 아예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시간에 가면 가족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드린다고요?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 이 기사님의 모습이 방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걸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실례한 것 같습니다 해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곧바로 그 회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오 자신이 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모습을 내가 했다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 대로 말씀하신 거 곧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크게 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 반성의 모습, 참회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자입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건 틀렸다, 나는 못해 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아니 그거 못해주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합당한 무언가를 주지 않냐 똑같이 폭력, 무력,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장이 됐을 때 나는 그것을 올바르게 자비심이 있게 아랫사람을 잘 포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힘에 대한 모습이고 그 힘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자는 것이죠. 법망경 제21경계 불인위범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하는 도리가 아니니라. 아랫사람을 때리고 꾸짖으며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고 입으로 무량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보살이 자비심 없이 원수나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힘으로써 자신보다 낫거나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 또는 자신에게 무언가 창피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나는 혹시라도 그 힘에 취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인욕, 참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장이라고 하죠. 사분율 비국에 보내서 가장 중요한 출가자 또는 수행의 덕목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욕이 제일의 도라네. 부처님께서 무의를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하셨네. 출가를 했어도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네. 인욕,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인욕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확인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단순히 참고 견뎌서 나는 당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오히려 참아주고 견뎌서 이 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탐욕, 즉 비교하고 싸우려는 그 힘에 욕망이 다시금 끓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은 나를 화로 일으켜서 폭력적인,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탐진치 삼독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탐진치가 발동되는 순간 우리는 중독된 겁니다. 투게더 중독된 삶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독이 발동됐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순간 화와 어리석음이 이끌어와 똑같은 모습을 할 겁니다. 내가 싫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욕했던 그 모습, 부정하고 비방했던 그것을 나도 똑같은 힘으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경쟁한다 싶으면 갖다 쏟아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해서 희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인욕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회적 구조로 바라봐서 아, 그럼 결국엔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인욕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먼저 포용해고 끌어안는 것과 그냥 흘려보내듯이 모른 척해서 그냥 참고 보내는 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훗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신 차려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우리가 나를 도와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똑같이 남을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되는 순간 무력이 될 것이고 그 무력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힘의 작용이라 봐 다시 권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힘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힘이어야 됩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건 그 함부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언가를 빼앗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탐욕, 그 탐욕에 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까만색의 모습이 있고 앞에 또 여인들도 있는데 바로 마왕 파순과 그의 딸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거죠. 부처님은 이때 인욕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힘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었겠죠. 최고의 신통을 다 가지신 분이시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바라보십니다. 아, 이 여인들, 마왕 파순의 다섯 딸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오용락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파수는 지금 여기 셋이 있는 이유는 탐진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 파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이끌고 나를 안일하게 안주시키려고 하는 그 편안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 바로 탐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힘으로 다스려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제함으로써 이것들을 아울러야겠구나 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 속에서 이것들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순간 들끓는 이러한 오용락과 탐진치의 욕망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은 열반, 니르바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언가가 욕망으로 끌거나 경쟁을 통해 손해를 본 거나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 힘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써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통해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 더 행복하기 위한 마음이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경쟁과 비교가 되다 보니 다툼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툼을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다툼의 상대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못 견디고 그보다 더 나았고 싶고 그보다 더 갖고 싶고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라는 그 탐욕이 다시 이끌어 무자비한 모습으로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음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 때때로 타인을 억누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고 법망경 제7중계 자찬회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율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만약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빼앗아 비방을 받게 한다면 보살의 발아이 째니라.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헤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경쟁이 붙거나 또는 우리 선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자찬회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막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모자라면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다툼에서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니 저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아. 저 나라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식을 달아버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호구조사라고 하죠. 우리 집에 차가 있냐, 피아노가 있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있어요. 칼라 TV가 있냐라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학우들이 친구가 있는 데서 손들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럼에도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 욕망 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제가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오길래 아 참 애쓴다라고 했는데 좀 사회 부정적으로 비꼬듯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엘리트가 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공대나 과학 같은 데 가서 나라를 발전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공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원에 의사가 돼갖고 빨리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 지역 어떤 집 무엇이 보이는 것이 마치 성공이냐, 그러기에 없으면은 잘못된 거이냐, 자꾸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 말 그대로 이 자찬 회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회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호구조사를 자신들이 드러내거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연예인들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아, 참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너무 자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강이 보이거나 뭐 강남이나 넓은 집만 등장해서 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나오면 방송에 이러는 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돌이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이 꿈꾸기도 하는데 꿈을 꾸는 모습이 결국 그렇게 재산 증식, 어떤 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얻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힘을 더 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더 큰 힘을 갖는 순간 누군가를 누르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힘은 그렇게 행했던 폭력은 반드시 더 큰 힘에 눌리고 폭력은 더 센 폭력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죠.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회에 학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제 보시죠. 보시하듯이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누구 부모님이 더 뭘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우쭐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막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운동회에 학부모님들이 멀찌감치서 바라보게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인식이 되면 커가면서 계속 힘에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힘의 인식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는 그대로 되돌아와 나로 인해 나와 함께 모두가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능력을 키웠다면 그걸 다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한강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욕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끌어주거나 밀어줄 수도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아사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계속된 발전 속에서 나의 힘은 결국 점차 작아질 것이고 잊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항상 투게더를 말씀드리면서도 투게더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송, 더 잘하는 스님, 더 좋은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알아주심 속에서 저는 또 무언가를 더 준비하기 위해 투게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 BTN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자비로서 함께하고 함께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투게더를 하니까 내가 잘난 거야. 그러면 금방 티가 나고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알아주실 겁니다. 금방 이 방송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낮춤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낮아진 걸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보리의 가르침을 중생과 함께 할 때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상구보리, 나는 보리를 구했으니 너희들 위에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와중생, 중생을 위해 다시금 더 낮은 데로 내려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속에 중생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도 수행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자찬 회타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나 혼자 뛰어나고, 너는 못났고, 너는 나보다 부족하고,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가 아닌, 오히려 자리이타.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이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자비이며,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도리가 이 자리이타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결국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어 우리의 배려와 존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찬 회타와 같이 교묘하게 나를 띄우기 위해 애쓰고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운전을 할때 누군가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도착해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가 이후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해인사 나온 이후로 제가 여러 법문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데 꼭 지키려고 하는 게차 안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앞으로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배려해서 자리를 넓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아, 저렇게 또 자신이 배려받았다라는 걸 알아주셔서 이렇게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시는 모습에 저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무리 늘어져도 한 5분도 안 걸려요. 내 인생에 5분을 투자해서 기분이 좋고 뭔가 배려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 5분은 50분 이상의 큰 자비로 되돌아올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막 붙어가지고 막 절대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험한 말로 그 사람에게 막 말을 하면 결국 그차 안에서 그 욕을 듣는 건 접니다. 차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빵빵거려도 그차 안에는 유리가 있어서 밖으로 들리지가 않고 나만 듣게 되죠. 결국 내가 뱉은 그 구업에 막 쏟아낸 욕은 내 귀로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하고 욕을 먹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업이 더 두터워지겠습니까?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심한 말은 어느 순간 내 성격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화가 많고 성질을 많이 내게 되면 어린아이도 점차 인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막 괴롭히고 어렵게 되면 날카로워져서 무는 강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사람만 보면 할퀴죠. 근데 배려받고 사랑받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 연초나 그런 데 가면은 막뭐 보러 가시잖아요. 관상도 보러 가시고. 관상을 보러 다니시면서 관상을 신경 안 쓰면 관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좋은 관상을 받고 싶으시면 좋은 관상이 생기게 살아야 됩니다.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로 받아주게 되면 조금 더 웃을 줄 알고 밝게 넘어가면 관상이 바뀝니다. 여기 막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찍고 막 이렇게 화난 찌푸린 얼굴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로워야 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인상에 나오죠, 우리.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이 표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관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제가 숭상 큰 스님을 참 되게 존경하는데 스님의 모습이 되게 좀 포대화상 같이 밝으시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법을 설하시고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진짜 그말 속에, 그 표정 속에 자신이 그러한 수행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청하 스님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청하 스님의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미소 지으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또 한편으로 법정 스님을 제가 또 굉장히 출가 2년부터 굉장히 존경하는데 스님의 그 날카로운 수행자 같은 모습 속에 스님이 얼마나 이 수행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셨는지 이 말씀드린 스님들의 모습에는 그대로 법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관상은, 인상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서 품격 있고 그리고 자비로운 보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신구의 모습부터 드러낼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익이 좀 있어서 저 모습을 저렇게 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배려해서 나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가질지. 제가 항상 이 투게더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투게더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조금 주더라도 나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도 나로 인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폭력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 뺏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더 높은 데 앉아서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바라보면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른, 수행자, 참된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아이를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해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감 속에 자신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삶으로서 그것을 우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재들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법계,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1250 나한이 있는 사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나한님 한 분 한 분이 다 다릅니다. 키도 얼굴도 표정도 다 달라요. 나한을 우리가 이렇게 모실 때 500난, 1250난 다양하게 모시는데 그만큼 깨달은 자가 많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일체 중생 실효불성,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가였고 이렇게 각기각색의 모든 표정의 존재들도 다 부처이고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 다 부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존재에게 있는 힘껏 자비의 힘을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자비로 써주십시오. 온갖 방법의 힘으로 자비롭게 살아주십시오. 그 존재들 한 명 한 명이 부처와 다름이 없고 그 존재들 모두가 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비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만이, 나는 희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도 베풀고 있으니 그도 나와 함께 자비로서 베풀어줄 것이다. 자리 이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었던 땅에서도 꽃이 피듯이 지금 우리가 좀 삭막하고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 무자비한 힘의 세상에서 내가 하는 작은,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자비로운 힘이 얼었던 세상을 환히 밝히며 연꽃이 얼음 위에서도 피어 환히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드러냅니다. 어떠함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인욕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닦으면 자비의 힘으로써 꽃과 같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꽃이 피어남을 나 혼자 피어남이 아닌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꽃밭에 우리가 가면 되게 기분이 좋고 아, 저 참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었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진흙탕과 같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환한 연꽃이 피어 세상을 함께 밝혀주듯이 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얼었던 땅 속에서도 얼음을 뚫고 나와 꽃이 피듯 나도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저렇게 꽃을 피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자비의 실천, 자비의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와 경쟁과 다툼의 힘에서 자비와 배려와 존중의 힘으로 살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불자의 행이며 삶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태어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태어날 생자는 그냥 단순한 생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입니다. 살아감의 생인 순간 그 안에 행이 들어가고
행을 통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어남에 의해 나는 좋은 집안, 돈이 많고 권력에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우쭐하고 우월한 거야. 그걸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르죠. 그리고 너희는 조금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 흙수저야.

느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 선업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선업을 쌓게 내도 좋지만 선업을 쌓음으로써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걸 안 해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마음 한 번의 배려, 끼어들기를 한번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서 비상등을 켜서 즐거움을 줬던 그 마음,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즐거웠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저 차를 끼워줬는데 내 옆 차는 왜 난 안 끼워줘? 라고 해서 똑같이 빵빵거리고 막 하면 그 온 도로가 다 막힐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있는 모두가 험한 말을 할 것이고 그 쏟아진 구업에 의해 우리는 더 거칠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정체 속에서 모두가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배려는 하나의 자비의 행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남이 어떠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태어남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으로서 그 생을 행으로 이끌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탐진치의 힘을 이제 자비희사의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경쟁을 위한 탐욕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살고 화를 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진의 힘이 아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희, 즐거움의 힘으로 살아주시고 어리석음, 치로서 그를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힘이 아닌 사, 나를 낮추는 힘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탐진치는 결국 삼독으로 우리를 빠뜨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독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노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차피 태어나 죽을 것이라면 자비희사로 살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죽는 것을 넘어 내가 통제해서 살아가다 떠나는 죽음으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바라보고 유한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소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과 이전을 살았고 지금을 살고 있으며 지금을 통해 내일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인연들을 또 만나고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듯 인연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 그 마음 그대로 자비희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롭고 함께 기뻐하고 나를 낮추는 그 힘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더 자비로 이끌어줄 것이며 여러분을 행복하고 존중받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강해진 힘은 이제 폭력, 권력, 무력을 넘어 함께하는 행복의 수행력이 돼서 우리를 오늘에서 내일로 이끄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 가족들과 함께 내가 지금 행복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힘내셔서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람드리며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오늘 그 힘으로 더 행복의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람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인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0: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0: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은
0: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2: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4: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0: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0: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0: 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3: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예.
1: 그 최근에

0: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0: 예,
2: 흐르셔서,
0: 그렇죠.
2: 네.
1: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2: 아, 수술
1: 있는데,
2: 없이. 아유.
1: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위치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0: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

0: 영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로 양국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사찰 농지 문제에 종단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우리 문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 대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BTN 설법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토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 모인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엔야쿠지 회관에서 학술 강연회를 첫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1년 전 부산 범어사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리며 일본에서 재회한 스님들은 형제처럼 가까운 유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 불교계는 한일 양국 관계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두어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第 43회 日韓韓日仏教文化交流大会が天台宗総本山比叡山延暦寺を会場として開催されますこと誠に衷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1: 학술 강연회 주제는 현대 사회의 믿음과 실천. 대회 장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만큼 양국 연사로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에선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기조 강연을 맡아 신과 행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전체가 신행이라고 밝힌 월도 스님은 마음으로 보는 세 가지 시선을 뜻하는 천태의 가르침, 일심삼관을 제시했습니다.
4: 물질 문명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가 하겠습니다. 가의 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되 공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 일본 측 연사로는 엔야

0: 가쿠지 산내 암자인 가쿠 쇼리츠안 주지 미츠나가 엔도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하얀 장사물수하고 집신을 신은 채 순례하며 꽃을 공양 올리는 히에이산 전통 수행법 회봉행을 소개했습니다. 1년에 100에서 200일간 정진하며 약 7년 동안 총 4만 킬로미터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은 육체적 고통에서 공을 느끼고 현실을 마주하며 감정을 초월한 평온에 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술 강연회를 마친 양국 스님들은 전쟁이 만연해진 시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산중 전통 사찰들의 농지 문제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2: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사회적 변화와 종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제24교구본사 고창선운사에서 제8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성웅스님, 기획실장 묘장스님, 문화부장 성원스님 등 교육직 스님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법 개정 문제와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고운사 주지 덩훈 스님을 비롯해 22개 교구본사 주지가 함께했습니다.
3: 바쁘신 분 가운데도 저희 선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전국 교구장 스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본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한 사찰 수요 농지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4: 절단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종단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5: 농지법 이 부분은 농산부 차관하고 지금 굉장히 그 연락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좋은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은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전통 사찰의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교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내 만세로 해서 차담을 나누며 지역 포교 현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공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함께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태고종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태고종은 최근 봉원사에서 열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영산제 공개 행사에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종단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등재 추진이 미래 세대와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과업이라며 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종조 태고보호국사가 창건한 태고사 등 성내 사찰의 보존과 종교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사도심과 백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온전히 녹여내며 대한민국 불교 사회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님이 있는데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이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관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0: 취재했습니다.
1: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의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의 정년 퇴임식 현장. 불교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녹여내며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정관스님이 어제 공직의 소임을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정관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섭섭하기보다는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1: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인 정관스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활용한 종로엔 장금이 일자리 사업과 강북권역 최초의 디지털 센터 오픈, 마을 공동육아까지 펼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님들은 정관스님이 일궈온 복지보살행의 공덕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축원했습니다.
3: 출발하다가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 사회복지에 정관스님 같은 복지보살이 끝없이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4: 스님께서는 드러내기보다 실천하셨고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으셨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자비의 향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1: 정관스님이 지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인복지가 좋아서 한다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은 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5: 밑거름은 불교 자비정신이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셔서 불교 자비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우리 정관스님께 감사하고
6: 그동안 이 도량에 심어놓으신 사랑과 열정, 헌신의 씨앗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1: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은 정관스님은 이제 주지로 주석하는 서울 소림사로 돌아가 직장인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젊은 층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복지관 회원들은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7: 4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뵌 스님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께서 펼치시는 보살행 그 자체였습니다.
1: 꽃이 피면 향기도 저절로 핀다는 말처럼 정관스님이 걸어온 세월 역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채운 자비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의 영혼을 깨운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 세미나에서 100년 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의 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일제강점기인 1926년 초여름 출간돼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집 님의 침묵.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온 이 시집에 문학사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9: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100년 전의 님의 침묵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8: 세미나에선 만해 스님이 서구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님은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신 공평한 법과 진리가 통하는 이른바 도덕문명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만해의 생각은 동학이나 원불교의 개벽정신처럼 우리 땅에서 자생한 주체적인 근대 사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10: 만해가 지향한 도덕문명은 이와 같이 전통과 서양에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인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침묵이라고 한 것이다.
8: 이어 발표자들은 시와 철학이 엄격히 분리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만해 스님의 시가 지닌 철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논리와 언어 중심의 현대 철학이 삶의 복합적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0: 포탄은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마네스님의 시적 상상력과 이야기 철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철학을 시로 상징화한 마네스님이야말로 20세기 전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였다는 평가입니다.
1: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과연 시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만해의 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0: 만해의 시를 철학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문화를 뒷받침할 한국 철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읽힙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과거의 문학적 유산에 가두지 않고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주체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BTN 설법학교에서는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에 이어 AI를 활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힌 설법학교 마지막 강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화면 속 질문 하나에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톡톡톡 설법학교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참가자들은 진각종 탑주 시민당에서 태블릿 PC와 휴대폰, 노트북을 펼치고 AI 포교사로 변신했습니다. BTN 이혁준 PD의 강의 아래 생성형 AI 흐름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워갑니다.
4: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탬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3: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회 공지문을 작성하고 법문의 초안과 사찰 안내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뚝딱 제작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과 사찰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략도 습득했습니다.
5: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는 참 즐겁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앞으로 즐거운 교화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 AI 기술은 단순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넘어 불교 연구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전 번역과 자료 분석 등 학술 연구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 초안 작성법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 과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6: 지금 대장경이나 주석 논서 디지털로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있고.
3: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 톡톡톡 설법학교는 말의 전달력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며 미래 포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와 인문학 강좌의 종강식과 책거리를 진행하며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며 2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범일 스님은 종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수사 불교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저술한 조화질라고 통과 등을 활용한 명쾌한 강의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운수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익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소식, 그리고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피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자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불교 문화가 심리적 안정

해결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사회공익 전반의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가족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과 우울증,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불안 해소에 선명상 실참 등 한국불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마음 안보를 국토 안보만큼이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불교계는 일시적인 쉼과 휴식을 넘어 정신적 영역의 보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법륜스님이 방송에서 AI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을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법륜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스님 등을 사칭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 정보임에도 현행 법 제도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란 이유만으론 불법 정보 심의가 어려우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심의 역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조차 생성 표시 의무만 부여할 뿐 해외 제작 콘텐츠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 신고 후 조치 정책도 반복적인 채널 개설을 막긴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게 현실인데요. 스님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법문 영상이 전법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플랫폼의 사전 탐지 강화와 대리 신고 제도 마련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0: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의 일생을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기보다도 새로운 명상 집단. 그래서 기성층들이 강했던 지역인 이 사위성에서는 불교가 진입할 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7층 집의 기원정사를 짓는 것도 그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왕사성보다 왜 사위성에 더 오래 계셨냐면, 이쪽이 전방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빠지면, 그러니까 두 거점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두 거점, 그러니까는 왕사성과 사위성, 사위성은 두 거점은 완전히 잡아야 되는 거고, 바이샬리까지 큰 거는 한 세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력한,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나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큰 거는 요 한 두 개 플러스 완 정도, 바이샬리까지 이 정도였었고, 그래서 사위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온다라기보다는 불교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기성층들이, 기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 뒤쪽에 제바달타 동굴이 있어요. 제바달타가 수행했었던 제바달타 수행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게 사위성이다라고 기록에는 나옵니다. 아닐 걸로 추정은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닐 걸로 얘기는 하는데, 왜 하필 사위성으로 나오느냐?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바달타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부처님 72세 때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 만년이 돼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불교 교단의 계승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가 구멍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몸에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왔대.

그래서 부처님을 긁어서 뭔가를 이제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손톱에 독을 묻히고 부처님께 반성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것처럼 오는 과정에 땅이 열리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옥에 떨어진 자리들도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사위성이 어떻게 보면 사위성의 연못 지역, 그 다음에 약간 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바달타 사건은 왕사성하고 바이샬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오기는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사위성에 워낙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가 사위성 쪽으로 옮겨서 이야기가 붙는 것 같아요. 지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맞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 제바달타 교단이 제바달타 이게 수행처 뭐 이런 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타 교단이 나중에까지 보편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700년대 뭐 이런 때까지 700년대 800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또 있어. 그러니까 반불교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불교. 부처님과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거를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예,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도 처음에 율장 같은 걸 보면서 참 이게 뭐지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탁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님들이. 아닙니다. 탁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양청이 있어요. 공양청은 뭐냐면 지금도 공양청이라는 표현을 불교 안에서 써. 그래서 탁발은 내가 가서 집집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돌면 돼. 그냥 그건 순서대로 돌아야 돼.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부터 시작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멈추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탁발은 무슨 의미냐면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 어느 집 뭐 많이 먹더라라고 하는 게 나름 이게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카레 좋아한다 그러면 저 집 카레 많이 먹더라 그러면 그쪽부터 돌면 돼. 이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 잘해. 그런데 가장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의 행동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양청 문화예요. 공양청. 공양청은 신도가 청에서 먹는 거거든요. 스님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의식주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가 다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한데 옷은 가사라고 하는 분소이나 안 그러면 할자를 입는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뭐 제복 같은 거라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입는다 그래서 뭐 명품을 입을 것도 아니고 뭐 꽃 수놓아진 걸 입을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걸 주지 않아요. 주거는 옛날 2500년대 주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평등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게 가장 편차가 커요. 시기. 그래서 걸식은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받아먹는 거고 공양청이 문제가 좀 있죠. 공양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양청 방식은 내가 굉장히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현전승단, 이 앞에 있는 현전승당. 현전승단은 뭐냐면 그 안쪽의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정사야. 그럼 월정사 스님 다 오시라고 하세요가 가능한 거야. 다 오시라고 하세요. 예, 형편이 좋으니까 월정사 스님 100명 오세요. 그러면 현전승단 전체를 공양 올리는 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뭐 100명씩 할 정도에 내가 그게 안 돼요. 나는 한 5명 내가 지금 월급 받는 정도로는 한 5명 정도만 해서 그냥 꾸준히 한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볼게요. 가능하잖아. 그거를 승단에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할 수 있어. 위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자가 있거든. 일종의 반장 같은 스님이 좌차.

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7번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건너뛰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공항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삼각김밥, 한 번은 신라호텔 이러면 조금 운이 없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어쩔 건데 그건 뭐 복불복이지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가 하는 게 있어요. 신도가 한다는 건 뭐냐면 신도가 찍어가요. 다섯 명을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만. 아니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지. 팬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탁발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기가 좋은 스님은 번호표 뽑아. 번호표. 웃돈 주고 순번 바꾼다. 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은 몰리고 없는 사람은 맨날 탁발이고 그게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위화감이 진짜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 건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여러분이 봤어도 좀 뭐가 좀 그렇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이래서 운동회도 안 하고 뭐 이런다는데 등수를 안 매기 위해서 운동회도 안 한다는 세상에 이때 제바달따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공양청을 없애고 걸식으로 통일하십시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공양청 할 사람이 있으면 공양청을 하고 걸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식을 해라. 처음 들으면 제바달따가 맞는 것 같아. 평등이잖아. 이게 다 평등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경쟁이 붙어야 집단이 발전합니다. 다 하향평준화 해버리면 아무도 안 움직여. 공산주의 같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바보지? 뭐 한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나는 계속 탁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탁발 집단이 있고 계속 탁발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음. 인기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경향성도 있고 이쪽 경향성도 있는 거야. 이게 좋으면 나도 저 스님처럼 법문을 잘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수행을 해서 뭐 신통이 있든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집단이 발전해 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똑같아. 이게 집에 이렇게 보면 대대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사집에서 교사 나고 의사집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집에서 변호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그 부모님도 그 길을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집에서 공무원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걸식할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적으로 돼서 공부해서 이걸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해서 집단 전체가 기성층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선행하던 다른 종교들을 이기고 확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룰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 발목 잡으면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뛰도록 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그 집단은 발전해. 예. 네. 그래서 차등을 둬버린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제바달따는 통일을 원했고 제바달따는 평등주의자인 거예요. 부처님은 차등이에요. 차등. 차등이 오히려 평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평등에 대한

생각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왕사성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게 추상조복이라고 코끼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와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건 사위성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제바달타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불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왕사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넘어올 일은 없어. 그런데 왜 사위성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위성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기원정사가 들어서고 불교가 잘 나가. 새로운 건데 막 이렇게 막 쫙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옆에서 막 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수적인 땅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 사건이 뭐. 이것 때문에 부처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또 하나가 전차바라문녀 사건이에요. 전차바라문녀. 전차가 사람 이름이고 바라문 여성, 바라문 계급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바라문녀 사건은 해결이 금방 생각보다 쉽게 됐던 것 같고, 살인 사건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불교의 여성을 보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절에 기원정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도다, 저 신도임에 확실하다라고 대중 인식이 퍼졌을 때 그 사람을 죽여서 기원정사 옆에 묻습니다. 와, 이거 세지요. 기원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묻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신이 드러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인사건이 뭐 적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살인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면 전국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연쇄나 토막 정도 나와야 전국뉴스가 되지. 지금은 단신으로 끝나는데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살인사건 정도가 나면 며칠짜리 전국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거예요. 여성이 이쁘고 뭐 이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죽인 거 아니냐. 소문은 그렇게 퍼뜨린 거야. 근데 저게 변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방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당서역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당서역기는 현장스님 기록이, 그러니까 훨씬 뒤의 기록이라고. 600년대 기록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굉장히 먼 기록인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회자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신이 보증을 했다. 그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천신이 증명을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 안 됐구나. 사건 종결 안 됐구나. 끊임없이 계속 말이 돌면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그거를 결국 방어해낼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저거 뭐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쪽에서는 그런 식의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궁핍한 거지. 천신이 증명해줬다. 야, 이거 뭐 장난해? 근데 그 스토리가 600년대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그러면 무진장 아마 큰 사건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전차바라문녀 사건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다른 종교 쪽에서 계속 신도로 이 바라문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두 분은 다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 안 되는 사람을 파견하진 않습니다.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신도인 거를 다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저 여성이

배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부처님 애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입니다. 임신 사건. 하, 이거 이 시신 사건은 겁탈 뒤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임신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해명이 된 게,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흰쥐가 신이 변신을 해서 흰쥐가 흰쥐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그 묶었던 끈을 끊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바가지가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뭐꼭 흰쥐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흰쥐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좀, 이렇게 좀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했으면 끝나.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바가지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럼 상황 반전이지. 상황 반전이지. 그렇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차바라문녀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이 전차바라문녀는 산채로 그렇게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 야, 이게 산채로 지옥에 또 떨어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 제바달따 이야기는 훨씬 뒤에 거고 거기에 갖다 붙은 거고 원판은 산채로 지옥에 떨었다. 이쪽 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 좀더 오래된 걸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 지옥이 고대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옥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가 우주의 중앙이에요. 그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이렇게 큐브 같이 생겼다라고 구사론에 나옵니다. 구사론에 네모예요. 팔만유순, 팔만유순, 팔만유순, 팔만유순. 가로 세로가 팔만유순. 그리고 루탄경에는 84,000유순으로 나오고 그 형태와랑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썼어. 수미산은 어떤 형태의 산인가? 참 진짜 별걸 다 했다. 내가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논문으로 썼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사후세계가 어떤 거다. 이거 논문 쓸까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수미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산파래라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9개고 바다가 8개가 있어요. 산 사이에. 그리고 맨 마지막 산이 철의산이에요. 철의산. 철로 된 테두리산. 철의산.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재질은 철이라고 하는데 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속인 금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금강산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의금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의금강, 철의금강. 그리고 저 철의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철의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그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쭉 들어 있고 여기가 수미산이고 요맨 마지막 사이가 두 겹으로 돼 있으면서 요 철의산 사이에 오무간지옥이 있어요. 철의산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중앙 쪽은 강하고 옆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도로부터 좀씩 떨어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무간지옥이 있어. 무간지옥, 오무간지옥.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면 형체가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을 다 늘려가지고 딱딱딱 포개버려요. 이게 늘어나야 고통을 받는 면적이 커진대. 작으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지옥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수평 안에 있다니까, 수평 세계 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지옥들이 고대에 보면 다 왔다 갔다 했다. 헤라클레스도 하데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케로베로스의 개, 지옥을 지키는 개를 두드려 패고 오더라. 뚜까 패고 오더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도,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늘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배, 강, 지옥을 흐르는 강, 테티스의 강, 뭐,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도천, 뭐 이런 식의 강, 그리고 그걸 건너가는 배, 아니면 뭐 다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개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근데 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의 개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장경에도 개 얘기 나온다. 개 나온다. 쇠로 된 개, 철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란분경 변상도에도 개 그림이 있는 게 일본에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산채로 지옥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기원 전후가 되고, 기원 전후 전에도 아마 마가다, 사위성 쪽에는 땅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지옥 이야기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온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천. 온천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온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뜨거운 물.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온천에 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속에 지옥이 있고 지옥 보일러가 데펴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거나 깊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지옥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처리산하고 처리산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이 얘기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지옥에는 불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하면 다 녹는데,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거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강산이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철이금강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철이금강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법화경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살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 고성의 금강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주처고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는 좋은지 어떻게 보면 경관이 수려한 데를 금강이라고 불러. 그래서 금강산, 소금강, 해금강 뭐 이래서 다 금강이면 좋은 거야. 그래서 금강이라는 단어는 호불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사성 쪽에 가면 온천이 있고 사위성 쪽에 가면 늪지가 있어. 늪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땅속으로 빠졌다. 지옥까지. 그래서 땅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설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차바라문녀가 뭐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평등세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평등세계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후대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포를 떠가지고 쫙쫙쫙 구분하면서 시대들이 어떻게 섞였다라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는 다 지문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이 좀 뚜렷하면 그거를 다 뜯어낼 수 있는 거고, 지문이 너무 조금만 남았어. 그러면 그 범인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아, 냄새는 나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불하연. 천불하연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사분율 51권. 뭐 이런 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신통 겨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다 사위성 이야기입니다. 사위성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신통이에요. 최고 신통.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장대 끝에 장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 위에다가 바루를 하나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들, 돈 나갈 만한 것들을 많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 올라가지 않고 신통으로 날라서 저것을 따가면 주겠다. 신통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저것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때 빈두루존자가 저곳에 있다가 결국 빈두루존자가 저거를 하늘을 떠서 저것을 따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교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거지, 불교가.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빈두루존자가 서열로 보면, 신통 서열로 보면 목건년이 있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비구 스님들 중에는 주리반트, 그 다음에 빈두루파라타 정도의 서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빈두루존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지도로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교만해. 원래부터 대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대. 그래서 스토리에 보면 어깨에 막 뽕이 많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금생이만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대대로 부자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부리는데 아주 익숙하대. 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세세생생 이렇게 됐었던 거야. 대지도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를 길게 해줄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빈두루존자가 그렇게 해서 좌중을 압도했는데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진 사람들이, 진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기술을 배운 데 익숙하다. 그래서 저런 식의 행동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욕먹을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위성이라서 그래요. 왕사성 같으면 한 방에 불교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건이 됐을 건데 여기는 빼딱선을 타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그러니까 딱 전에 그거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연예인이 누가 1억인가를 기부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1억밖에 못하냐? 이렇게. 야, 1억이 큰 돈이, 아무리 연예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이 1억을 낸 거는 대단한 일이지. 그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내버리면 되지. 그럼 구설수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게 댓글 단 너는 얼마를 냈냐? 사실.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좀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소유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쪽이 다 짜고 있다니까. 반불교적으로 이렇게 짜고, 그래서 불교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루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맞냐? 라고 하니까 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불교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는,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그러면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입적하지 말고 북구로주에 가서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로가 지금까지 못 죽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불교에 나오는데,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눈썹이 허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부처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있는데 누가 밥 한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야, 좀 배고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났는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불교 경전들을 보면서 이게 빈두로구나 라고 알아서 빈두로 신앙이 유행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고승전에 나와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유, 인도 갔다가 중국 갔다가 씨 한국으로 온다. 한국 관련해서는 이게 나반존재 아니냐? 삼성각에 있는 나반존재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반존자는 아마 신선 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인물 같고, 그래서 천태산산 독수성전 나반존자인데 중국 천태산과 관련된, 천태는 하늘의 기운이 꽂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교적 요소들 아니면 전통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된 요소가 불교에 인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정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각 안에도 보면 칠성도 그렇고 산신도 그렇고 나반존자 그렇게 돼야 그 색깔이 맞죠. 불교팀 아님, 아님으로 한 팀을 만든 거지. 용병 그러니까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선수 이렇게 데려온 그런 거지. 그래서 나반존자가 빈두로존자면 약간 이제 불일치가 나는 거죠. 불일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두로존자는 지금도 북구로주에 있다더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북구로주는 배가 고픈 땅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 배고프다고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승다는 신통을 금지해라. 신통 쓰는 것을 금지해라.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신통 금지를 시켰더니 이제는 부처님하고 신통으로 겨루자고 계속 결투장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만큼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상황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서 자꾸 결투장을 보내니까 망고나무에서 내가 그 망고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 신통으로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승려들은 신통을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신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단 안에 부처님이 별도로 존재한다. 승단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승단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거야. 스님들이 있고 스님 안에 부처님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스님 밖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과 불이 분화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해요. 딱 그렇게. 그래서 그 망고나무 숲에서 그러면 신통을, 망고나무 가지고 내가 신통을 부려보겠다 라고 하니까,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날짜 다 잡고 그 시간 되니까 상대팀에서 망고나무 숲을 싹 베버렸대. 끝났고요. 뭐 없는데 어쩔 건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록에 보면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 딱 들고 가서 거기 가서 망고를 드시고, 그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니까 망고가, 망고나무가 그 순간에 촥 해서 큰 나무가 딱 되더라.
딱 되더라. 그러면서 쌍신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쌍신변이 뭐냐면, 아, 요런 게 이제 쌍신변을 묘사한 간다라 부조상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불을 내고, 어깨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는 물을 내고, 또 위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하늘에 떠서 앉고 눕고 걷고를 했다. 여기서도 지금 또 내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신통들을 부리셜. 부리셜. 원래는 망고나무와 관련해서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신통을 보입니다. 그걸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 잎에 부처님 얼굴 새기기. 예. 네. 그게 지금 여기 전부 부처님이 이렇게 나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도안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보이신 그 사위성의 기적에서 사위성의 기적, 대신변, 망고나무 기적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이는 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 나타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쌍신변. 하늘에 떠서 위로는 물을 내고 밑으로는 불을 내고 불을 내고 물을 내고 앉고 걷고 눕고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 신통으로 상대를 조복하고 그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도리천으로 갑니다. 도리천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처님 생산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리천에서 도리천 중이 돼 있어. 요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봤는데 부처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아들은 봤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대통령이 된 건 못 본 거야. 단종 어머니도 단종은 봤는데 단종이 왕이 된 건 못 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가셔서 요 선법당에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셔요. 이게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셨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카시아의 하강이 나옵니다. 상카시아로 걸어 내려오시는 그때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 수보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예,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두세요. 다 일일이 막 설명을 하기가 한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토리가 많아서. 그리고 요 자리가 제가 꼽는 부처님의 신통과 관련해서 가장 영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이제 땅 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고 요 옆에 다 늪지예요. 이 천불하연터. 그 부처님께서 외도를 조복받고 이 천 부처님으로 딱 모습을 나타낸 이 사건의 특이점으로 해서 불교가 안정되는 것 같아. 사위성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견제들을 떨고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로 변동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이 근처가 다 늪지대예요.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천불하연탑입니다. 여기 메인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죠. 탁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부다가야의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와 더불어서 기운이 제일 좋은 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탑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 지금 아까 방금 거기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배꼽 자리. 예, 배꼽 자리.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상카시아로 내려오고 이렇게. 아, 가까운데 아니에요. 상카시아 되게 멉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0: 10대 성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와 관련된 네 가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예요. 생애 넷, 신통 넷이에요. 신통 넷. 생애는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성도, 그러니까 깨달음, 성도 부타가야, 그 다음에 초전 법륜, 노갸원, 그러니까 첫 설법. 노갸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열반, 쿠시나가르, 열반. 요네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통 네 가지예요. 신통 네 가지. 그거는 왕사성 취상조복. 이거 순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고, 이거는 순서 관계 없어요. 왕사성에서는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했다. 그 제바달따 사건이고, 부처님 72세 때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샬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샬리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그 원숭이 왕이 뭐 꿀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고요.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수명 포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방금 얘기한 천불하연. 이거는 사위성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카시아. 도리천에서의 하강입니다. 하강.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통은 이겁니다. 방금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변이라고 나옵니다. 마하가섭이 아니 저 뭐야 우르벨라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500가지 신통을 부리고 뭐 신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 전 일생에서의 가장 대단한 신통 대신변입니다. 그 천불하연입니다. 망고나무의 기적 천불하연 대신변.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대를 넣어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8대 성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의 저 신통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카시야 부분은 한번더그 시점쯤에 가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따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 800에 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 800에 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 그리고
1: 정예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2: 좋은
1: 노스님들과 큰
2: 내 전생의
1: 스님들의 법문이
2: 공부했던 것과
1: 끊이지 않는
2: 실제로 나오는
1: 명실상부한 법성의
2: 그동안 뭐라고 했지?
1: 중심이었습니다.
2: 이 사바세계
1: 이제 정예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0: 종단과 관계없이 노시인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시인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동독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분명한 철두 현성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깨인자 부무신님이 춤을 추고 흙을 입고 다 와서 밥 먹으라 그랬거든.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수혜는 예수나 비록 그러지만은 근무는 북시 호신이로다. 근무시는 말하는 데도 호신이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와 춤추고 웃은지 입고 밥 먹으라 하는데 무엇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뜻이 아니다 하냐고 말이오. 이것을 이제 바라봐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였는데 보규상향, 보규상향이라고 한 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소입니다. 제사 다 지내놨는데 보규상향 한 것이에요. 또 이제 상방악천사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비치님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금화상은 금우신님은 말이거든 배두배가요 춤도 뜨니 잔뜩 갖다 놓고 노래도 잘 부른다 그 말이야. 한잔 먹고 든지 예? 한 노래를 잘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런 당시에 자, 이 당시는 예? 모여라 있는 만든 그 금우신 회화 있는 그 대중들은 말이야. 나무 불타오르다 불타오르게 뭐한테 귀해했다 그 말이야. 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로 따라가면 좋습니다. 여기다 또 한 말 하겠는데 전전은 인생 후전심이라 앞에 날라오는 활살은 말이야 예로 만드니 개급다 그 말이야. 개급인데 후전심이여 뒤에 날라오는 활살이 더 무섭단 말이야. 더 무서워. 이것은 뭘로 지적하는 것인지 문밝은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끊는다 인제도 유명한 어느 풍사 말이요. 어느 풍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제호도의 일생이다. 제호라 하는 것은 참나임이, 가장 웃긴 맛 좋은 음식입니다. 참나임이 웃긴 가장 맛 좋은 제호, 도자, 서리생이라고 말이요. 누구 문구 웃긴 양주구 천국에 큰 서리생을 갖다가 일생에 하찮은 웃기 준다, 그 말이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문자 드러난 표현 같지만은 말이오. 그 무심은 근본을 갖다가 분명히 환탁질로 말이오. 천천대질로 드러내는 선입니다. 그 무심이, 예, 춤추고, 믿고, 밥 먹으러 가는 이것이 말이냐면은 사실에 있어 본다면은 큰 참나인 제호와 말이야. 몸은 누구든지 안 죽을 수 없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말이야. 도장을 갖다가 한참을 해야한다고 말이야. 한참을 준다고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한말 하겠는데, 지혜의 기호, 호기요. 다만 말하자면은, 범의 머리를 탈줄 말았지. 범의 머리를 탈줄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불의 수호미로다. 범의 꼬리를 그을 줄 몰라. 범이 무슨 범이 머리를 탈 줄 알면서 어찌 범이 머리를 갖다가 그럴 줄 모른다 하냐. 그 무슨 말인지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두를 갖다 말이야. 확실히 깨쳐야 돼. 그리하기 전에 모른다 하는 말이야. 우리 대중이라 말이야. 신비는 남양 공도가 아니오. 옳고 그런 것은 만드면은 공도로 가 있고 어쩐지 반지하 열다고 말이야. 7일 갈 때는 무슨지 참말로 공명 정대한 말이야. 대도입학해서 7일 가려야 되는지 말이야. 가려야 되는데 참으로 공명 정대한 입장에서 7일 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진정 저인생이라 은혜와 원수라고 말이야. 은혜. 은혜와 원수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다 저인 사비에서 모든 것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11일 웃기니, 분명히 웃기니, 공도에 의지하고 있고, 갈 것 같으면, 물질 없는데, 11일 갔다 갈 때에서, 공도를 가 있고 가는 사람 없어. 따라서 때에는, 운수 가지고, 은인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사전에 의지해서, 이렇게 웃기니, 운수 지고, 은혜도 웃기니,
이때 내가 알겠다. 이것은 앞에 본문에 우리 총괄적인 말이야, 표현입니다. 금유반토 말이야. 금유시인으로 이거 반토. 그걸 갖다 제대로 했냐면은, 혹진혹비야. 어떤 사람 만님이 둘이 믿다고 반통을 보고 막 성을 낸다는 말이야, 성을 내. 노래를 내라네. 예? 어떤 사람 만님이 밥을 보고 반통을 보고 좋아서 입이 웃지 한 번에 이렇게 내린다는 말이야. 내 밥은 웃든지, 예, 한 통 뿐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화려하냐는 말이야. 성인가다하고 말이야.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고,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다고 말이야. 폐인자 말이야. 사람을 웃지 마는 데는 실패시킨다고 말이야. 실패시키는 일은 많다고 말이야. 왜 그럴까? 공부 부지런히 해서 깨쳐야 된다.

말이 없지 도로 갔다 서울 갔다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이런 소리 하는 것 같고 꼭 생각하는 사람이 실례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실제에서 그 무심은 말이야 유명한 법원 법문이다. 아주 7천만 거에 이 법문당도 더 뛰어난 법문이었다 그 말이야. 이래할 정도로 유명한 법문이다. 그 안에 그 법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다. 낙일 수산의 여유 만나니 해 떨어진 가을산에 말이야. 가을산에 어떤 해가 벌써 떨어졌단 말이야. 가을산에 여유 만나요. 안개. 그럴 때 진광대거든. 진광대가 또 빛이가 있다 그 말이야. 해 떨어진 가을산에 진흙 안개가 그 산에 빛이가 있어. 빛이가 있는데 고등 하월의 승마하다 이런 배, 이런 조그마한 쪽대가 말이야. 다리 흥나일지 있었는데, 예, 다리 밑에서 놓았고, 갈대는, 갈대꽃이 많이 핀 그 갈대꽃 속에서 잠을 자더라. 이 뜻을 알면은 오늘 법문을 갖다가 전추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서 밤을 조금이라도 말이야. 이 사랑을 한다든지 말이요. 하면은, 정신이 지어져, 삼몸대하로 지옥이 떨린다는 말이요. 어제, 이것은 깨치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 내일부터, 우리가 삼중제거로, 영맹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영맹기를 해야 되겠잖아. 우선지, 꾸준히 정신이 해가 있고,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리합시다. 어?

어이구, 그렇게 하는 문자. 으따이, 엉꾸나 문자.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처분을 깨워, 부처를 깨워, 조화를 깨워놨다. 그런데 여러분, 본시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데, 이전에 위상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육구무구는 여든수라. 있다는 명구나, 없다는 명구는 어떤 해면은, 등치기 나무의장과 같다. 그러한 때 이제 조선이 있다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수도 궁궐하면 국이 하초 나무가 이제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등치 자연이 죽을 거 아니냐? 말라 등치란 말이야. 그러면은 육구나 묵구라는 그것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한글은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구라 하는지 묵구라 하는지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차별, 군대시 병대라는 경계인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육구와 무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촉을 열어야, 부처를 뛰어나고 조사를 뛰어났더라. 그런 동시에, 여든이시야, 등치기 나무를 의지했다, 꼭 갔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나무 의지 않고 갔다 하니, 그건 어쩌냐면은, 천둥지에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수도 궁궐야 나무 어떻게 잡아서 뜨리고 등치지 다 말아 죽어버려. 그것은 어쩌냐면은 영숙봉사하고 영이 말이야. 봉어 집에서 잔다. 영을 깨서 봉어 집에 잤을까? 국이 합쳐야 그러면 육구라든지

부끄러움이 그것이 뭐는 것을 얻어라니나 날이거든. 그것은 주류금반이로다. 그 실이 아주 누른 황금다. 황금 소반을 수군다. 이랬습니다. 행왕독금하고 행과한 꽃은 말이야. 조 꽃은 독금이야. 아주 비단길 끝이 참말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저 검질이 종형이라 칼과 창은 말이야. 칼과 창은 이리저리 흩어져 가있고 있더라. 사단은 허유하고 사단은 진지 소리를 지르고 만드는 부르짖거든. 오천병무지에 큰 소리를 부르짖고 상황이 해성여로다. 상황은 코지니. 코지는 아주 점잖게 놀더라. 자일꾼은 차치하고 이 한 구절은 그만둔다. 나를 꾸는 자만 생고 저 구절은 또 어떠하냐 이 말이야. 오만이 파둠의 후음. 근데 오만이 파둠의 후음 가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고통고문이 진언인데 말이야.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리는 풍열지인 유명한 풍열지인 말이야. 풍열지인의 때 어떤 뒤 묵지를 어떻게 물었냐면은 동경이 섬유한 동경 움직이든지 고요하든지 하는 말이죠. 섬유여 이락하는 것은 일체를 떠난 데 사는 소리고 이락하는 것은 아주 묘한 묵지한 말이야. 자기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 동화든지 진화든지 간에 예, 모든 다 상을 따왔습니다. 그 작용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니 여하 통불병고 어찌께 해서만 만드는 그게 통달해서 말이야. 예, 그렇게 통해가지고 범하지 않냐겠냐 이랬어요. 만약에 조금이라 범하면은 상암지옥을 합니다. 그 어찌께 해서 예, 저촉되지 않고 바로 이 법문을 갖다가 처벌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 대류입니다. 뭐, 풍일스님 하신 말씀 뭐라 했냐면은, 상업, 강남 삼을 위해 내가 항상 장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은, 저 강남, 남대, 남대라, 그 말이야. 남대, 삼업다. 축구기, 봄이거든. 좌호대대 신마리보다 좌우락한 새가 노래를 잘 부르고 붙인지, 쭈그름을 잘 읽는데, 예? 그 노래 잘 부르고 울음 다루는 그 새가 푸르지 꽃 속에서 노래하더라 물더라 하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그 열심히 이런 말씀을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한 말 하겠습니다. 금각이 모순이나 금각 천하의 큰 흠한 길은 금격이라고 합니다. 그 청나라 성도로 들어가는 길인데 천하의 그 금각길보다 더 험한 상이 없다 길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금각길이 그 험하기 천하의 둘도 편하지만은 야행이 강대라 경대라 말이야.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어? 그 험한데 나들도 없이 몬다 했는데 어째서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강나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금경이 차 둘도 없이 흔한 게 말이야. 그렇지만은 밤길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뜻을 바로 알면은 풍열치님 법문도 알 수 있고 또 앞에 내가 말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불감 불선사가 앉아 이 풍열치님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송황했어요. 송황인데 어떻게 이제 송을 했냐면은 최운영의 성인영함이 조수님 앞에 비단쪽 꽃이 아주 좋은 저 구름이 한데 꽉 찌가 있단 말이야. 그 찌가 있는데 신선이 그 구름에 뚝 나타났어. 신선이 나타났다가 말이야. 이건 비유입니다. 흑파 홍마선 차는 차아니라 예? 손으로 혼자 발란 붙이를 들고 말이야. 낯을 뚝 갈아엎었어.
제일 성인이 나타났는데, 부처라의 낯을 가라시니, 낯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간 서진 수중순하고, 누구든지 말이야, 그 신선이 가지고 있는, 낯을 가리고 있는 그 부처를 보고 내놔! 이렇죠? 그 부처를 봤다는 미래들이 닿아도록 신선한 낯을 못 본다는 말이야. 급수창 강선이 나라, 천지, 아주 정신을 차려서 말이야, 예, 부치 속에 둔 그 신선 낯으로,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푸열심 법문이 말이야, 말과 응구 있지 않아다, 이 말이야, 말과 응구 있지 않아. 말과 응구 그 속에 그 간차가 있는, 수가 있는, 그분 뜻을 알아, 이랬지요. 만약 풍열신 본문 말과 응구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만 보는 사람인지, 부처만 보는 사람인지, 예? 실제 신선 나트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구로 따라가면은 절대로 풍열신의 뜻을 모른다. 이것을 갖다가 제비현지라 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이전신의 말씀하고 그 대주사신의 본문 말이야. 응구로 따라간다면은 다 본문 모르는 동시에 상심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로 따라가자 말고 그 말 속에 둔 말이요 뜻을 바라라 이것이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한 말 하겠어. 삼가 천리 맹팔라인가? 맹팔라인 말이요. 저기 곧자리에 사람 집이 어쩐지 저 사는데, 한 사람 어찌 산다고 말이오. 그 아주 풍대장 골짜기에 사는 말이오. 맹가집 판매이여, 여덟째 아들들아, 이것이라. 저 신상국에 어찌 서너 명째 사는 그 동네, 예? 맹가집 여덟째 아들하고, 오늘 법문과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만은, 이 뜻을 말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말해준 과, 마찬가지로, 말로 따라가면 죽어. 어째서 내가 삼가 초리 맹팔랑이라 갔는지 말이야. 이 뜻을 말하라 이 말이죠. 또 수단 두성자라 또 여태 이제 기행할 진리, 예성할 진리 있습니다. 예성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패기 군마 장고로하니 아주 많은 분이 천리 말 말이여 눈 깜짝도 천리 말리를 다루는 그런 좋은 말을 타고 아주 높은 데 누가 올라갔단 말이야. 아니 남북 동서의 득자로다 동서남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참 자기가 활동을 하더라 이 말이야. 활동을 하는데 최여름 신망관이요 가장 좋기는 무엇이 제일 좋으냐 하면은 허례 만드니 도움을 갖다가 말이야. 신망관을 갖다 또 우주에 나가 달아가 있어. 신망관이 아주 가장 많은 돈을 말한 것이야.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내가 허리에 쓰고 있거든. 그런 동시에 갱내지하여 하는구나. 또 어쩐지 하고 나가 또 와서 말이야. 하늘 타고 저 양지 땅으로 만드는 게 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앞에 건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또 어느 곳에 있어? 이거 또 내가 말하겠어요. 한 말 했는데 삼사나비는 층장이요. 삼사나비, 삼사나비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 이제, 삼종 가사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이요. 상중화. 가사가 세 가지 아니, 삼이 아니요. 그 삼이 가사는 말이지. 층장이와 품 절대, 밖에 있더라, 이것이요. 밖에. 왜 그 세 가지 가사가, 삼종 가사가 품 절대 밖에 있더라. 그런 동시에, 일러 침수는 백운지이라 한 우천지 그 화로 말이야. 불이 융글융글한 우천지, 불이, 화로에 불이 한 화로 있는데, 그래서 침수락. 침수락 하는 것은 어찌 굉장히 진짜 무섭지인데, 이것은 해안을 말하는, 침량을 말합니다. 침량은 어찌 물에 담갔다 내는 길이거든. 그 침량은, 백운주의여, 침불 속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한 화로를 담은 그 불에 말이지, 좋은 해안을 틀었는데, 그, 향 푸는 것은, 흰 구름 속에 있더라, 이랬어. 그 뒤에, 운문정에,
설두 흥성사가 이어져서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로 하냐면은, 야, 유인이 설득하면, 만약 말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득했게, 후회를 지니면 이렇게 묻든, 그 식으로, 같은 식으로, 문답하지 말이오. 그 하면은, 대답하고도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후회를 지니 같이 대답 안 하겠다 그랬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백보 안심은 차여, 배를 달려가야 말이오. 발을 달려가고 아주 심장을 깐다 말이오. 그것은 또 어떠 하느냐. 나 이리 말하게 되겠습니다. 풍열지님은 저 춘삼을 말이야 참 좋을 때 깊은 꼼짝에서 좌우서 말이야. 그 노래 닮은 좌우서가 울고 있다. 그거를 이제 법문을 해야 되거든. 법문을 했는데 석두시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네. 예? 풍열내들이 말한단 말이야.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주 사람 뱀이 갔다가 칼고에 갈아가야 말이야. 예? 갈아가지고 그 이제 신청을 내야지. 신장을 내어가지고 그걸 깎았다 이 말이야. 그하고 정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아주 이렇게 뜻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붕 다시 말하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풍치와는 별씨를 가요. 바람이 어디에 꽃이 불이 분다 이 말이야. 불이 잘 안 타거든. 불이 잘 안 타니까 바람이 어디에 불 잘 타라 분다 그 말이야. 깨 부는 것은 별씨를 가요. 별로 없으니 땅 없으니 참 한집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상구세대는 말이야. 상구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무슨 죽이고 말이야. 죽인 동시에 자네는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은 뭐냐면은 본차용이란 말이야. 그것은 무슨 뭐냐면은 참으로 거기에서 다른 뜻을 아는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이것이거든.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산중 구슬이요. 산중에 있으니 구슬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산중에 있으면서 구슬이 또한 결절을 하여 공부를 안 했냐, 이 말이야. 그 이제 산중에는 구슬이고, 그런 동시에 우리는 기철 열어라. 저 구름 밖으로 저 이제 산중을 벗어나가거든. 벌써 나왔더니 몇천 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백은 병성대왕의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그 신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풍열을 하세요 이 말이야. 풍열 신님이 그 말이거든. 구동차하고 저 깊은 수풀에 들어간대 말이야. 숲불에 들어가도 숨이 꽉 찬 숲불에 들어갔는데 숲불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풀 한 피도 안 건진다 이 말이오. 왜? 숨에 꽉 찬 숲불 돌병 우찌 풀 한 피도 안 건진 것 같으니까 입수 부동파로다. 예? 저 우찌 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도 물전에 조금만 안 건진다 이 말이오. 이것을 바라야 된다. 그런 동시에 안정위원 도탁 수위하고 저 눈동자 속에는 순상을 어떻게 거꾸로 또 세워놓는단 말이야. 순상을 하고 순상을 눈동자 속에 순상을 거꾸로 세울 수 있어. 그러고 이모사회는 행한 세계를 봐. 육소대에는 온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육소대에 갖다 걸쳐놓는다 그 말이야. 그게 풍열지인 본문에 대한 한 말입니다. 필경 막제 심어쳐 그러면 이 풀멸신의 그 법문 뜻이 말이야. 네,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이랬더라. 지어놓으죠. 불러놓으니라. 다뭐 늙은 느낌이 되느니 말이야. 알기는 허야 하지만은 알기는 허락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그걸 또 알아서는 안 돼. 알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냐는 말이야. 여기에도 기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그것도 내 한 말 하는데, 암이 총무가 맹세로다. 크만 웃음이 반쯤 말이야. 크만 웃음이 어둠 속에 총무, 핵을 바치. 핵을 바치가 맹세리여 삼촌 대천 세계를 바치더라. 그, 나 웃음이 방매일 나와서 바친다 그 말이오.

문정장 아니야 또 여대에서 법문 또 한 게 있어. 법문한 것은 더 뭘 했냐면은 난간 모둠에 천부에나 만부에 놓지 자꾸 달리나 무슨지 그 분무썩이란 말이야. 분무 분무썩 세우신 높은 분무썩 말이야. 분무썩에서 병충이 하성님 병충이 전하는 말이야. 거기서 되면은 그 썩이 말이야. 썩을 한 짐이 있든지 뛰어나오거든. 썩을 한 짐이 뛰어나와. 그러니 다소인이 햇빛 불고 배만이니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입불 쪽에 썩을 갖다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피하지 못하고 축파 민문이로다. 오우치 나치 만들고 썩물이 뛰어가고 나치만 타서 힘피는 게들 있어. 옆에 열심히 법문을 배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배 천성 정문하고 천성을 말이야. 이 천성인 우친 정문 장대리 뒤에 있는 그 눈으로 갖다가 비춰서 연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방출미 위험 우리의 친일이다. 저 위험한 이전 고급 인상년이 많이 위험한 말이야. 지쳐버린 위험한 이전 위험한 말이야. 위험한 우친이 맞으면은 물에 온 천지 만물 밖에 말이야. 온 천지 만물 밖에 봄 소식을 갖다가 툭 나타난다 그 말이야.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이 작품 열심히 뜻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끝목듯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습니다. 이따 또 내가 총결정하겠어 하겠는데 미룸 만유하고 오 천지 우치 만물 만유만 만유가도 전부 다 우치니 더 우치지 예 포스터 천무 다 우치니 만유면은 예 뚫어 쌌다 말이야. 그런 동시에 한토스포로가 말이야 온 시방 세계를 갖다가 살겠다가 토했단다 말이야. 어떻게 온 천지 만물로 갖다가 뚫어 우치니 싸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시방 세계를 갖다가 살겠다가 토했다고 겁난다 가든지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볼란지 말하지만은 예, 이 표현도 예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견전문이요 모든 견문을 완전히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동시에 전문이요 모든 견문을 갖다 전부 다 끊었어. 끊어졌단 말이에요. 등이 끊어졌어. 견문이 다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기성자석이라 소리를 타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는 소리 나는 걸 타고 계속이요 빛을 갖다 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산정처 영산 영산이라는 건 만약에 부처님의 회사를 말하는데도 영산의 정처야 정처야 영산의 회사와 만약에 부처님 말이지만 참말로 만드는 참 끊는 뜻을 갖다가 바로 한산인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소림 적고로다 소림 말 소림은 달마시입니다. 달마시는 직전 참다운천지 자성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제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한단 말이야. 어째서 칭찬을 하냐면은 독꽃 천명정상하고 홀로 만드는 천명만보 이 보리가 칭찬을 만들어 있는데 아주 최상급 말이야. 가장 최상급이야. 홀로 또 버티고 서거든 버티고 산다. 그런 당시에 전이백 초두련이라 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청각이나 망각이나 꽃이 피란 있어. 예? 꽃이 피란 있는데 그 꽃핀 말이야. 청각이 망각이 꽃핀 그 소연 그 가에서 온 위험을 다 맞추더라 이랬다. 헐리마 그런 뜻을 알겠느냐 이랬어. 알겠냐 말이야. 경주 손에는 무상대하고 무상대하고 종교학하는 이전에 만드는 아주 처녀 이름입니다. 종교 처녀, 처녀는 만드는 무삼보요. 그 삼보라카는 우친이 조금 돼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요. 춤을 추는 동시에 팔을 맞춰는 생철이라 팔을 갖다 여덟 전에 가지는 말이요. 나타. 나타난 것 때문에는 생철. 무선을 갖다가 우친지 자꾸 우친지 뻗어먹더라. 이랬습니다. 이 뜻을 바로 알면은 오늘 한 본문 전체를 다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깨쳐야 돼. 공부를 부진해야 있고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야 되지. 부지런 말이야. 공부해가지고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필요 해지지 말이지. 해지지. 만약 그렇지 않고 눈이 큼하고 말이야. 비는 절대에 내려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법문을 하는지 말이지. 모르면서 해지했다 굳이 동서남북을 헛진다면 말이야. 그 사람은 미래를 다하도록 공부를 삼지 못한다. 공부만 삼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야. 모두 어떤지 시주 어떤 신문이라든지 어쨌든 말이야. 결국은 영원토록 아비조가 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지했다고 시스템 돌아가지 말고 어떤지 공부 무지를 해가지고 법문을 갖다 바로 알고 바로 깨치고 말이야. 참방 어떤지 해지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삼자근곤해요. 근곤 삼천대천세계 진시방법계라 그 말이요. 온 시방법계를 갖다가 감속에다 엮고 후에 뜨거울 때 법비는다 이거죠. 그 무슨 힘이 그리 큰 행위겠어. 이 시방법계란 건 한이 없는 말이야. 무진법계인데 그 무진법계를 갖다가 함수하게 열 말이야. 그런 힘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큰지, 이 무진법계라는 것은 비웃 같은 데는 조그마한 좁쌀만 하고 말이에요. 함은 크기가 큰 대해무변 바다같이 그리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뺄간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서 법을 바로 깨치고 보면은 말이야, 그 크기란 것은 이 형용사로서도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큰 만능이 대바다 같은 말, 무인 바다 같은 큰 함에다 갖다가 이 무인 법계를 갖다가 그때 이제 씹어 있는데 그 속에 무인 법계에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좁쌀 하는데 그렇게 적다 그 말이요. 크기가 그냥 함이 이제 말하자면 그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어쩌냐면은 안면이로야 눈은 멀고 귀는 멀어 뛴다 이것이라. 그것도 무슨 말일까? 법을 바로 알면은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절단 중요해야 아주 큰 어떤 강이 있는데 말이에요. 강이 아주 그 수로 내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강을 이제 끊어가야 막았단 말이에요. 막아가 있고 어떻게 잘 막았던지 물 한 방울 새 나올 수 없어. 물 한 방울 새 나올 수 수설 불태야 물 한 방울도 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아주 어떤지 큰 강물을 갖다가 끊어서 막았다. 그래 막았는데 이렇게 이제 뚝을 크게 굳세게 잘 막아놓으면 말이에요. 이 뚝에서는 부처도 얻어낼 수 없고 조사도 얻어낼 수 없고 천나 천지식이 말이지 누구든지 그 근방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냐면은 20족도로다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띠금을 뜬단 말이야. 조사서 앞에는 무진법계를 갖다가 큰 어떤 그 부당 법계 부당도 여러 억천만 배 큰 함 속에다 집어 넣으니까네 눈이 멀은 동시에 귀가 멀어집니다. 큰 강을 갖다가 아주 이제 뚝을 갖다가 철통같이 막아서 물 한 방울 먼 세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꼬니 조사와 부처도 번호를 내지 못한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20족도야 손으로 가지고 춤을 추고 발을 띄움을 때 하도 좋았어. 수파충랑해야 파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물결을 따라가고 파도를 따라간다고 말이요. 그 파도와 물결이란 것은 아주 천변만화하는 거야. 예? 바람 부는 대로 말이요. 물결이 이리 나고 저리 천변만화하는 변화 무기이거든. 이것은

신대에서 배나 좌장. 아니, 조금도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자제 무해한 거 말이야. 입을 갖다 말한 것입니다. 숙파충랑. 그러면 어쩌냐면은 12,000번이야. 12,000번이라. 대자유 좌장 경계를 말할 때에 와, 12,000번이라 가느냐. 이것이야. 이것이 소위 운문 친히 말한 상관이라칸입니다. 함계근곤, 적단중류, 수파충란 말이요. 이것은 참말로 불조어 대기 대용을 갖다가 총요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요. 그런 유명한 법입니다. 일쪽 삼관내야. 그럼 그것이 다냐? 이것이 아니야. 아니다. 그 말이야. 일쪽으로 파상관이라 활살 하나가 만들면 이 상관을 갖단 말이야. 두드려 부삽다. 이 말이야. 활로가 쌓이는 게네. 이 앞에 말한 그 아주 불조 대기 대형 말이야. 그 상관이 발상다고 천지 만들면 막 예, 부사집단 말이야. 부세됐다. 그 말이야. 깨 일쪽 상관에요. 한 활살로 상관을 다 부삽다. 그 말이야. 그런 적 되면은 10월 상사로다. 10월달에, 지금 10월달 아니요. 상사여. 갑자기 축하는 게 있거든. 빙진정삭 하는 말이야. 상사일이요. 상사라 한 것은, 그, 이제, 제일 첫, 이제, 사일입니다. 진사라, 그 사일 말이요. 그 일쪽 파상관을 했는데, 예? 불쪽 대기 대응을 갖다가 한 핫살로 가있고, 전부 다 만지 부사하시면 다 없애버리거든. 그런데, 결국은 어쩌냐 하면은, 10월 상사라, 10월 달에 상사이더라. 이랬습니다. 회마, 알겠느냐? 살수나벤 천성에 하니, 손을 갖다가 어디 나아뿌는데, 어디 가서 나아뿌냐면은, 저쪽 천성 말이요. 천분 만조사 밖에 손을 나아뿌다고 말이요. 천분 만조사 속에 들만데, 예? 천분 만조사 그 영역 밖에서, 큰 먼데서 천불만조사를 뛰어났다는 말이오. 초불월제야. 예? 초불월제에서 천불만조사 만디 밖에서 손을 턱, 이제, 예? 놔두거든. 회중의 감자 화중년이라 깨는 길로 척 돌아서는데, 예? 어찌 되냐면은 화중년이 돼. 화중년을 지었어. 불꽃에. 불 속에 연꽃이 피더라. 이제 이것을 앞에 걸 알아서 이제 뒤에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앞에 걸 모르면 이제 뒤에 법문을 모릅니다. 운문인 신문, 운문 스님이 어떤 주님 묵지를 갖다 어떻게 물었냐 하면 수조 염라시에요. 나무가 어떻니 다 말라서 말이야. 이파리 다 떨었다 말이야. 여름에는 참 묵지니 천산만에 수목이 확 우천양인 이파리가 좀 열리가 안 있어. 그런데 이제 가시를 되면 서리 오면 이파리가 말이야. 짱도 떨어지고 말이야. 나무가 말라 떨어지고 난 말이야. 그게 나무가 말라서 잎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어떠하냐. 그게 운문시임 대답인 말이면 체로금핀이라 몸띠가 금풍에 드러났어. 금풍이라는 것은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해. 가을바람. 이제 보통 이제 시기만 본다면은 예, 가을이 되면 우리 이제 나무가 마르고 그런 동시에 이파리 다 떨질 뿌리거든. 응성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떠냐 하는 게 체로금피여. 예? 나 몸뚱이가 가을바람에 들러앉나. 천하 쉬운 소리 같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밖에 확철이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말이야. 사랑복탁과 어느 문자, 지식으로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말로 따라갔다 하는 말이요. 억천만년이 되도록 해도 이건 모르는 것이요. 오직 깨치 알지? 그럼 운문심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연애 한번 하겠어. 암마지 분내여. 바오 밑에 꽃이 피가 있거든. 예? 바오 밑에 좋은 꽃이 피가 있는데, 그 꽃에 이제, 참말로 화분이 있다. 꽃, 이제, 그,

하루가 많이 이제 그 이제 있다가 말이요. 동방의 생일이요. 벌들이 그 꽃 이제 가루를 이제 따다가 자기 이제 예? 벌집에 말이요. 꾸러러 갖다 맨다고 말이요. 야 초지자야 저 들어가면 안 되면 온갖 풀이 많이 있거든. 풀이 많이 있어. 그 아주 풀이 많이 있을까요? 풀이 참말로 윤택하다가 말이야. 아주 괴지 좋다가 말이야. 이들이 늘 아주 좋거든. 그건 이제 뭐지 쓰이냐면은 사제에다 캐이라 사향노루. 어? 노루 중에 사향노루 안 있어. 예? 사향노루 갖고 노루가 그, 저, 배꼽에 그 사향에 붙어가 있어. 어? 사향에 붙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향노루 그 배꼽에 말이야. 배꼽에 작행이야. 행천, 행전한다. 이 말이야. 무슨 행기가 좋고, 무슨 행기가 좋다 하지만은, 사향노루, 사향 말이야. 응? 사향 같은 행기는 없습니다. 없단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이제 앞에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로 따라가서는 안 돼. 말로 따라가서는 상신신명이야. 그 근본 뜻을 깨쳐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운문종에, 중흥주락하는 설두헌선사가 개송한 게 있습니다. 개송했거든. 문기유정의 다대유동이라 묵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참말로 만드는 종치에 예? 종문 종치에 아주 참말로 합당하게 말이야. 참 묵기를 잘 물었거든. 다대유동이여 대답도 아주 멋지게 참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꾸 가변이요 운문스님 말씀한 그 삼꾸를 갖단 말이야.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용해로다 한 웃기 활살에 저 하늘로 우춘지만 안 되면 이제 지쳐나간다고 말이야. 대야해 양요 잡세비요 큰 불에 말이야. 아주 선선한 바람이 설렁설렁 분다고 말이야. 아주 큰 불에 선선한 바람이 설설 부는 동시에 장천에 소원몽몽이라 아주 저 우춘 높은 하늘에 말이야. 하늘은 뭐냐면은 예? 이슬비가 슬슬 온다고 말이야. 정확히 오는 거 아니냐? 분불기인가? 그대가 보지 못했느냐? 소린 남자 미기객이 말이야. 어? 소린의 구자 미기객이야. 소린의 어떤 오래 앉아가 있고 있다가, 이 닮아신 말이거든. 소림굴에 오래 앉아있어. 미기객이야. 자기나 돌아가지 못해. 오래 있다 본 게 뭐 세월이 오래되고 하고 자기 이제 고향을 못 갔다. 그 말이야. 저희 웅일총천이라 저 웅인산을 가는데 왔는데 웅인산을 들었어. 웅인산을 가는데 와서 웅인산을 의지해가 있고 이승계는 말이야. 아주 풀이 만지면은 지붕 수북수박이 말이야. 풀이 아주 대단히 무성하더라. 이것이 그 설두시님의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그럼 이 뜻은 어디고 있을까?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하겠다 그 말이야. 야수금파의 말이야. 북이요 밤물 밤에 이제 물이 이제 만드면 많이 고피 있는 밤에 말이야 금파 우찌 물결이 우찌지 아주 금같이 말이야 아주 이제 물결이 보기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북이요 개수나무 그림자 그 빛이거든. 개수나무 그림자만 달이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이제 전설이 달에는 개수나무 있다 그 말이 있거든. 어? 그래, 이제, 밤은 고로한데 아주, 아주 깨끗한 물인데 말이요. 어? 그 아주 물결이 이르는데 아주 금빛까지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빛이냐면은 아주 참 시보야. 민란 말이야. 둥그리한 말이요. 달이 환하게 빛이 있더라. 이것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0: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생은 어느 곳을 쫓아왔느냐?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함오득통 선사는 개송을 통해 인생을 구름에 비유했다. 눈에 보이지만 홀로 존재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구름. 덧없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였을까? 한가로이 뜬 구름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지식들은 깨달음을 구했다. 구름이 일어도 한 점 변함없는 허공처럼 실체 없는 허상을 쫓지 말고 스스로 불성을 깨우치라 가르침을 주는 암자 운부암. 그토록 구하던 깨달음이 구름 속에서 피어난다.

삼국시대 오악 중에 하나로 꼽히던 팔공산. 아버지의 산인 부악, 중심이 되는 산인 중악으로도 불릴 정도로 신라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신성시 여겨진 곳이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보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보암의 본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인 은혜사. 한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 있다던 신라시대의 고승 진표율사의 말처럼 안개가 피어나고 구름이 피어날 때면 은빛 바다란 이름처럼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은혜사는 9세기 초 조카인 애장왕을 폐위시키고 임금이 된 신라 41대 헌덕왕이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쟁의 피바람 속에서 무수히 숨진 사람들에 대한 참회, 나아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은혜사의 원래 이름은 해안사였다. 팔공산 해안평에 처음 세워져 붙여진 이름은 700여 년 후인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의 12대 왕인 인종의 태시를 봉하며 그 이름을 은혜사로 고친 것이다. 운보암 가는 길에 보이는 태실봉의 이름도 바로 그 때문에 붙여졌다. 계절의 색깔을 입은 저마다의 산들이 고요한 못을 품고 있다. 신일지라 이름 붙여진 저수지는 큰 유리판을 얹어 놓은 듯 온산을 거꾸로 품어 안은 채 움직임이 없다.

음부암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속세와 가까워지는 피안과의 경계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활짝 피어난 생명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다. 자연에서 태어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계절의 윤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팔공산 기운이 연꽃처럼 피어난 자리. 활짝 핀 연꽃을 닮아 연화지로 불리는 곳에 운부암이 구름처럼 내려앉아 있다. 7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운부암. 창건 당시 상스러운 구름이 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부암이 위치한 자리는 그 옛날 팔공산의 주인이 태어나는 자리라 할 정도로

아버지가 출중한 길지. 북쪽의 마하연, 남쪽의 운부암이라 할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대사가 호법신장처럼 지키고 선 운부암 입구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연못이 조성돼 있다. 송림에 둘러싸인 작은 연못, 그 가운데엔 작은 바위와 돌탑이 정갈하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욕망을 연못 위의 불탑에서 소멸시킨다면 불국토로 향할 수 있으리라 그리 말하는 듯하다. 어둡고 깜깜한 중생의 마음을 진리로 비추어 불성을 밝혀준다는 큰 연못의 석등. 운부암은 입구부터 깨달음으로 이끈다. 잔잔한 연못 표면에 흔들리는 불이문. 진짜도 그림자도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을 설법하는 듯하다. 승과 속의 경계를 보여주면서도 그 경계를 여지없이 허무는 불이문을 지나 하나의 진리를 찾아오르는 길은 새 속의 번뇌, 망상, 장애를 털어내는 간절한 기도와도 다름없다.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면 그 끝에는 고색창연한 보화루가 자리하고 있다. 귀하고 보배로운 꽃이란 뜻의 보화.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연화대절을 뜻한다.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통전과 더불어 1862년부터 몇 차례 증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화루의 편액 바로 아래에는 소림 냉좌 가풍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9년간 차가운 바위 동굴에서 면벽 수련을 하며 깨달음을 얻은 달마대사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지가 담긴 것일까. 깨달음의 걸림돌은 몸과 마음이며 수행을 통해 비워내야만 본래의 면목이 나타난다는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진다. 보화루. 이름만 들으면 금은보화 같은 귀중한 것을 연상시키지만 세월을 그대로 입은 나뭇결은 자연을 한껏 닮아있다. 보화루에 올라서면 뒷산에 굽은 나무가 누워있는 듯 천장을 이고 있는 대들보가 눈에 띈다. 물결처럼 흐르는 자연스러운 나무 그대로의 모습. 지붕을 이고 있는 나무 또한 길이가 제각각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부화로에 앉아 바라지 창 밖을 내다보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선조들이 숨겨둔 작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밖으로 나 있는 다섯 개의 바라지 창은 크기가 모두 다른데 중앙부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를 달리했다. 마치 건물의 귀퉁이를 들어올린 듯한 착각을 부르는 처마의 곡선과 바라지창의 조화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응집시킨 듯 단정하다. 몸은 땅에 낮추고 눈은 발등 높이에 맞추니 보화로가 마치 구름처럼 떠있다. 낮춘 만큼 높이 보이고 비운 만큼 채워지는 법이다. 자신을 열어 자연을 안으로 품은 보화로, 소유하지 않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 비탈길의 위태로운 듯 조화롭게

나무를 앉혔다. 좌우 높이가 다른 이유도 비탈을 다져 건물을 세우지 않고 땅이 흐르는 대로 건물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람의 온기, 음식 냄새를 느낄 수 없지만 세월을 입은 공양간의 모습만 봐도 자연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 선지식들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다. 운부암의 중심에 들어서면 아늑한 경내를 한껏 느낄 수 있다. 가운데 석탑을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경내는 매우 좁은 편이지만 각 전각이 서로 거슬리지 않게 아담하고 품위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운부암의 주전각인 원통전은 앞면 세 칸, 옆면 두 칸의 소박한 맞배지붕 건물이다. 주전각으로 작다 싶을 정도지만 고풍스러운 몸만큼은 제대로 살아있다. 운부암의 세월을 담은 듯 원통전에 빛바랜 단청. 화려함은 사라지고 없지만 세월이 앉은 전각의 모습은 고아한 아름다운 만큼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원통전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만큼은 세월을 잊은 듯하다. 1미터 남짓한 아담한 크기에 안정된 자세, 눈꼬리가 올라간 갸름한 얼굴, 전신을 장식한 화려한 장식은 고려 말 전통적인 보살상 양식을 잘 보여준다. 목에 있는 띠 주름식의 삼도, 가슴 아래 띠로 묶은 매듭 표현이 섬세하면서도 단아하다. 원통전의 규모만큼이나 그 크기는 작지만 풍기는 위용과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초처럼 몸과 마음을 닦고자 하는 약속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고요한 빛을 발한다. 어느 곳에도 인위적인 멋을 내지 않는 운부암. 그 중심, 원통전에서 품어하는 경내 풍경만큼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멋스럽게 느껴진다. 원통전 왼쪽에는 운부암이 한때 최고의 수행처로 유명세를 떨치게 해준 선방 운부 나냐가 있다. 나냐는 아라냐의 준말로 다투는 소리 없이 조용한 곳,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의 범어다. 고요하여 수행하기 좋은 선원이란 의미처럼 운부 나냐는 경어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청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굳건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운부 나냐. 마치 수행자들을 다그치는 듯한 달마대사의 부리부리한 눈빛이 매섭다. 봄바람과 함께 선원은 정막이 가라앉았지만 지난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수행했던 수행자들의 열기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고 구름이 쉬었다 가듯이 운부암의 수많은 인연도 켜켜이 쌓였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 성철 스님은 운부암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다. 그만큼 운부암은 성철 스님에게 남다른 인연을 이어준 곳이었다. 깨달음을 얻었으며 평생의 도반 향곡 스님을 만났다. 자기 공부에 반은 도반이 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두 스님도 여느 도반들처럼 보화로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불도를 논하지 않았을까.
운수승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뜬 암자가 되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원통전 오른쪽에는 요사체인 우의당이 위치해 있다. 벽면에 새겨진 달마대사의 글귀, 참배객을 향한 당부일까? 아니면 수행자를 위한 경책일까? 조용한 수행처에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력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선원 뒤편엔 오랜 시간 운보함을 지키는 장승 같은 존재가 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속이 텅 빈 채 그늘을 들이오는 오래된 고모. 운보함을 창궐한 의상대사가 꽂아둔 지팡이가 자란 것이란 이야기도 전해진다. 언뜻 고사한 듯 보여도 봄이면 어김없이 새파란 잎을 돋아내니 거칠에 속지 말라. 그리 지혜를 주는 듯하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듯 운보함의 고즈넉한 시간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간다. 짙은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이 드리우면 운보함의 하루도 시작된다. 무릇 수행자의 삶에 손수행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속세와는 다른 수행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피어나는 듯하다.

그 깨달음의 빛을 찾아 불국토를 찾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운부함으로 이어진다. 간절한 염원을 담고 도량에 닿은 발걸음, 청아한 목탁 소리 너머로 참배객들의 기도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진다. 수많은 인연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곳 운부함. 경내 곳곳에 참배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겹벚꽃이 만개했다. 2주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만 피어있는 만큼 이 또한 운부함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일 터. 운부함의 운치가 이리도 좋으니 즐기는 여유도 필요한 법이다. 자연을 한껏 품어하는 보화루에는 늘 찻상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차를 우리고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 운부함에는 세월도, 구름도, 인연도 그저 조용히 흐를 뿐 멈춰있지 않는다. 화사하게 피어난 봄도 그 어떤 계절도 구름처럼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러준다. 덕분에 운부함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갈 어떤 곳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영산 팔공산 자락에 연꽃처럼 피어난 운부암.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고고하게 본분을 다하고 있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엔 오늘도 구름이 일듯 무수한 깨달음이 피어난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로 양국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사찰 농지 문제에 종단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

0: 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우리 문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 대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BTN 설법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토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리아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리아쿠지에 모인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엔리아쿠지 회관에서 학술 강연회를 첫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1년 전 부산 범어사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리며 일본에서 재회한 스님들은 형제처럼 가까운 유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 불교계는 한일 양국 관계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두어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第43回 日韓韓日仏教文化交流大会が天台宗総本山比叡山延暦寺を会場として開催されますこと誠に衷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1: 학술 강연회 주제는 현대 사회의 믿음과 실천. 대회 장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만큼 양국 연사로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에선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기조 강연을 맡아 신과 행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전체가 신행이라고 밝힌 월도 스님은 마음으로 보는 세 가지 시선을 뜻하는 천태의 가르침, 일심삼관을 제시했습니다.
4: 물질 문명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가의 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되 공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 일본 측 연사로는 엔리아쿠지 산내 암자인 가쿠쇼리츠안 주지 미츠나가 엔도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하얀 장사물수하고 집신을 신은 채 순례하며 꽃을 공양 올리는 히에이산 전통 수행법 회봉행을 소개했습니다. 1년에 100에서 200일간 정진하며 약 7년 동안 총 4만 킬로미터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은 육체적 고통에서 공을 느끼고 현실을 마주하며 감정을 초월한 평온에 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5: 行行総集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まず物事を習い、行う、実践する、そして物事の核心を理解する。その2つが揃って修行である。
1: 학술 강연회를 마친 양국 스님들은 전쟁이 만연해진 시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산중 전통 사찰들의 농지 문제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6: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사회적 변화와 종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서 제8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등 교육직 스님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법 개정 문제와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을 비롯해 22개 교구본사 주지가 함께했습니다.
5: 바쁘신 분 가운데도 저희 성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전국 교구장 선생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6: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본 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한 사찰 수요 농지에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7: 절단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종단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8: 농지법 요 부분은 농산부 차관하고 지금 굉장히 그 연락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은 좋은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6: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은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전통 사찰의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교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내 만세루에서 차담을 나누며 지역 포교 현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공수, 정찬훈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함께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태고종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태고종은 최근 봉원사에서 열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영산제 공개 행사에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종단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등재 추진이 미래 세대와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과업이라며 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종조 태고보호국사가 창건한 태고사 등 성내 사찰의 보존과 종교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사도심과 백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노인 복지 현장에 온전히 녹여내며 대한민국 불교 사회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님이 있는데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이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정년 퇴임식 현장. 불교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녹여내며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정관 스님이 어제 공직의 소임을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정관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10: 섭섭하기보다는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9: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인 정관 스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활용한 종로엔 장금이 일자리 사업과 강북권역 최초의 디지털 센터 오픈, 마을 공동육아까지 펼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님들은 정관 스님이 일궈온 복지보살행의 공덕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축원했습니다.
11: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 사회복지에 정관승 같은 복지보살이 끝없이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12: 스님께서는 드러내기보다 실천하셨고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으셨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자비의 향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9: 정관 스님이 지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인복지가 좋아서 한다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은 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3: 밑거름은?

0: 불교 자비 정신이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셔서 불교 자비 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우리 정관 스님께 감사하고,
1: 그동안 이 도량에 심어놓으신 사랑과 열정, 헌신의 씨앗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2: 불교 사회 복지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은 정관 스님은 이제 주지로 주석하는 서울 소림사로 돌아가 직장인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젊은 층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복지관 회원들은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3: 4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뵌 스님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께서 펼치시는 보살의 그 자체였습니다.
2: 꽃이 피면 향기도 저절로 핀다는 말처럼 정관 스님이 걸어온 세월 역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채운 자비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의 영혼을 깨운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 세미나에서 100년 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의 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일제강점기인 1926년 초여름 출간돼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집 님의 침묵.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온 이 시집에 문학사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100년 전의 님의 침묵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5: 세미나에선 만해 스님이 서구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님은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신 공평한 법과 진리가 통하는 이른바 도덕문명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만해의 생각은 동학이나 원불교의 개벽정신처럼 우리 땅에서 자생한 주체적인 근대사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7: 만해가 지향한 도덕문명은 이와 같이 전통과 서양에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인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침묵이라고 한 것이다.
5: 이어 발표자들은 시와 철학이 엄격히 분리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만해 스님의 시가 지닌 철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논리와 언어 중심의 현대 철학이 삶의 복합적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만해 스님의 시적 상상력과 이야기 철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철학을 시로 상징화한 만해 스님이야말로 20세기 전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였다는 평가입니다.
8: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과연 시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만해의 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5: 만해의 시를 철학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문화를 뒷받침할 한국 철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읽힙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과거의 문학적 유산에 가두지 않고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주체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BTN 설법학교에서는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에 이어 AI를 활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힌 설법학교 마지막 강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화면 속 질문 하나에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톡톡톡 설법학교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참가자들은 진각종 탑주 시민당에서 태블릿 PC와 휴대폰, 노트북을 펼치고 AI 포교사로 변신했습니다. BTN 이혁준 PD의 강의 아래 생성형 AI 흐름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워갑니다.
10: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탬이 되는 시간이기도

0: 하고
1: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회 공지문을 작성하고 법문의 초안과 사찰 안내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뚝딱 제작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과 사찰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략도 습득했습니다.
2: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는 참 즐겁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앞으로 즐거운 교화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AI 기술은 단순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넘어 불교 연구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전 번역과 자료 분석 등 학술 연구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 초안 작성법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 과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3: 지금 대장경이나 주석 논석 디지털로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있고.
1: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 톡톡톡 설법학교는 말의 전달력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며 미래 포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4: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와 인문학 강좌의 종강식과 책거리를 진행하며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며 2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범일 스님은 종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수사 불교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저술한 조화질라고 통과 등을 활용한 명쾌한 강의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운수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익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소식, 그리고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피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자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불교 문화가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사회공익 전반의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가족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과 우울증,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불안 해소에 선명상 실참 등 한국불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마음 안보를 국토 안보만큼이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불교계는 일시적인 쉼과 휴식을 넘어 정신적 영역의 보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법륜 스님이 방송에서 AI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을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 정보임에도 현행 법 제도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란 이유만으론 불법 정보 심의가 어려우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심의 역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조차 생성 표시 의무만 부여할 뿐 해외 제작 콘텐츠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 신고 후 조치 정책도 반복적인 채널 개설을 막긴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게 현실인데요. 스님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법문 영상이 전법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플랫폼의 사전 탐지 강화와 대리 신고 제도 마련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신라 문무왕 14년, 한반도에는 다시금 짙은 전운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나라는 신라가 그들의 도독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무려 50만 대군을 일으켜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자 문무왕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뛰어난 도력을 지닌 명랑스님을 청하여 적을 물리칠 계책을 구했습니다.
1: 적들이 코앞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0: 명랑스님은 신유림의 사천왕사를 짓고 부처님의 자비와 도력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각 사찰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나라 50만 대군의 침략 속도가 너무도 빨라 절을 완성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명랑스님은 비단과 풀을 이용해 절의 외형을 먼저 갖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 순식간에 비단과 풀로 만든 임시사찰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명랑스님은 뛰어난 고승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은 것일까요? 잔잔하던 바다의 하늘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 당나라의 배들은 모두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기적같은 승리로부터 5년이 흐른 679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진짜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이 절을 사천왕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강화도 그리고 보문사 전등사도 있고 강화도는 수중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경 주지스님의 요청을 받고 온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수한 수중 중생을 희생시킨 영혼을 천도하고자 왔습니다. 천도를 안 하면은 감정이 생깁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수중 중생들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런 존재로 승화시켜 놓고 역시 수중 중생들 상대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복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주지스님, 원경스님이 종단 여러 가지 소임을 맡다가 이제 오셨어요. 아마 템플스테이라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에 와서 몇 박 머무는 그런 사업단장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몇 년 동안 잘하셨어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스테이 하면은 우리 원경 스님의 업적이 녹아내려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우리 종단의 사업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경 스님이 그런 큰 일을 하셨다가 여기를 오셨는데 제 일생이 내가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대요. 하루도 못 쉬었대요. 이제 용왕대제 끝나면 하루나 이틀이나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허용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님들 생활 정말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앉아 계시죠?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게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지요? 자리 바꿀까요? 여기 한번 앉아 보실래요? 바꿉시다. 정말로 스님 생활, 스님 노릇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주지스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지금 몇 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스님으로서 실패작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자들로부터 비난을 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어떻든 삭발 염의하고 장삼을 수하고 부처님 오신 가사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등지고 앉아 있는 분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 거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84,000 대장경의 방대한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 공부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입니다. 이웃 종교는 구약 신약 두 권이면 됩니다. 그것도 구약은 허는 둥 마는 둥 하고 신약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우리 스님들은 1000배가 가까운 8만 대장경을 배경을 얻고 해인사 8만 대장경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다 섭렵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아갖고 있는 것이 스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표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머리가 있습니까? 무슨 복장이 넥타이를 맸습니까? 표관하니까 어떻든 조심해서 모범이 되려고 욕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스님들입니다. 내가 여기 강화도 보문사에 기도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20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조계사 우리 총무원장 스님, 은사스님이 송경산 스님이라고 은사스님인데 거기서 이제 조계사에서 3위 노릇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게 박수를 치는 게 비웃는 겁니까, 스님들? 근데 조계사 근처에 5대 극성 여고가 있습니다. 여고. 한성, 덕성, 명성, 진성, 무슨성, 무슨해서 5대 극성 여고가 있었는데 그 여고 학생들이 점심때만 되면 조계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나는 이제 총무원장 스님 시봉이고 좀 형편이 좀 괜찮았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과자 사탕이 빵빵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사탕을 갖고서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온 여고생들 그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를 잡아가려고 노리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내가 주말이면은 가끔 한 번씩 강화 보문사 가서 저 마구니 때를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거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마구니 때들을 물리치느라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80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스님으로 잘 살아왔죠? 네. 제가 주지스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수중 중생들이여, 그동안 인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한 천도제를
49일 동안 여법하게 하셨고 오늘 그대들을 회향시키는 거룩한 행사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 모든 한을 다 풀어버리고 그대들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왕 대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허기에서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이 수중 용왕 대제에 동참하신 이 공덕으로 무장부회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온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0분 했나요? 15분 했는가? 예. 이왕 왔으니까 불교 진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불교는 연기법입니다. 이웃 종교처럼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웃 종교들은 신이 만들었다. 기륭화복도 신이 준다. 그러니까 믿어라, 따르라. 여러분들이 차지한 모든 영광은 나에게 바쳐라. 아직은 독선적이지요. 우리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연법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너와 내가 상호 서로 의존관계, 협력관계, 관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 협력관계, 의존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조계사에서 내가 말한 건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결혼하자, 그리고 애 낳자, 잘 키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산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조물주, 창조주는 누구죠? 부모님이죠. 왜 대답을 못할까? 부모님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뭘 가지고 만들었게요? 인연법에 의해서 마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나자. 그것은 만남 자체는 인연법이지만은 마음 가지고 인연법을 만들었잖아요. 결혼하자. 그것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리고 우리 애 낳자. 마음이 움직였죠. 잘 키우자. 그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고 84,000 대장경에 나와 있는 요약된 진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만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옳지. 뻥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법 소중합니다. 부처님과 좋은 인연 맺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멍청하게 살지 말고 스님들과 좋은 인연 맺어서 잘 지도를 받으세요. 이웃과 좋은 인연 맺어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툼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화내면서 사는 것 더군다나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 다투고 화내고 살 이유가 하나 떴습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살라면은

0: 좋은 인연 맺어서 사세요.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중생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싸우면서 삽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매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다. 가족, 일가, 친척, 이웃 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인연 맺어서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절에 가서 뭘 배웠느냐, 뻥이야 한마디 배웠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으면서 감싸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더라. 마치겠습니다.
1: 귀한 감로법문을 해주신 자광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그 수륙에 있는 뭐 작은 미물부터 뭐 바다의 물고기 아니면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우리는 사실 많은 음식이란 이름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자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자비심이 사라진다는 말은 서로 너무 분쟁의 마음이 그 전투적인 분쟁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하는 돌아가는 태양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왕대제에 모이는 줄 이번에 처음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주차 오면서 회항까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집이 김포인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았어갖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건강 발언이랑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등남등녀 발언을 했습니다.
2: 마음이 편안하고요. 억장 소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매년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년 오고 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 그리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이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이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5: 예. 예,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니고.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에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6: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0: 다시 밝아온 도운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7: 오늘 등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8: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9: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2: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10: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2: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10: 내가
2: 아니세요?
10: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 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2: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7: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해.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7: 내가 좀 늦었어.
11: 아니, 그 멀리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12: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보기도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13: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8: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0: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13: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0: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1: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0: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2: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 건가요?
1: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도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네.
0: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3: 그 잘 있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가?
4: 어디야?
3: 하나로 간다고?
4: 나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이죠.
3: 부처님 생일 그래. 네. 부처님 생일날 봐.
4: 네.
3: 네. 바리스테 안녕.
4: 네, 감사합니다.
3: 바리스타.
0: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1: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 지 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저를 입장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2: 아, 네.
1: 예, 작년에 받아온 당장 임명장.
0: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 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5: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저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 두 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0: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 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도로 영양물질을 마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공생이 했는데 뭘 공생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엽록체를 공생한 종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를 함께 공생한 걸 뭐라 부르냐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만 공생한 거, 미토콘드리아만 잡아먹어 소화 안 되고 갖고 있는 걸 바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잡아먹었나,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느냐 질문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언제 미토콘드리아를 삼켰느냐, 언제 공생을 했느냐. 예.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DNA를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이게 대략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란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 치고 다니다가 어떤 다른 세포한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다른 세포가 이렇게 생긴 세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야가 요 속에 들어와갖고 공생을 하게 돼갖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박테리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 프로테오,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그 이거 어떻게 아느냐? 예, 아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바로 야도 이 박테리아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DNA가 있습니다. 원형 DNA입니다. 예, 이 DNA를 분석하면 언제 잡아먹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양상인지 다 거의 다 밝혀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다. 왜냐하면 잡아먹는 과정에서 요막이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이론이, 예, 요건 반드시 반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생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딱 만나면 지구상의 생명은 세 종류밖에 없다. 자, 처음에 두 종류만 먼저, 두 종류. 뭐냐면 원핵 생세포, 진핵 세포. 그리고 원핵 세포는 두 가지. 고세균하고 박테리아로 나눈다. 지금도 박테리아가 뭐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위 암석 속에도, 암석 결정 그 틈새에도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멘털층 속에도 박테리아가 있다는 게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왜 고세균은 뭐고 박테리아는 뭐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세균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세균은 뭐냐면 고염세균, 그 다음에 고열세균. 고염이란 거는 아주 짠물에 소금밭에 세균이 있어요. 지구 초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대. 온천지대 가보면 막 그 이글이글 끓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EBS 세계 테마기행 촬영하러 그 뉴질랜드에 가서 그 화산 분출 막 일어나는 그쪽 현장을 갔어요. 그럼 막 그 벌벌 끓고요. 진흙탕 같이. 예. 그런데 이제 가보면 그 100도가 넘어요. 100도쯤 되는데도 세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보통 세균이 아니고 고세균이요. 이 고세균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세균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짠바다, 그 다음에 뜨거운 지역에만 사는 특화된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세균, 박테리아, 요 두 가지를 원핵세포라 부르고, 대략 4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보고, 진핵세포는 뭐냐면 대략 2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봅니다. 20억 년에 출현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식물은 언제 출현했냐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대략 고생대 실루리아기, 대략 뭐 4억년 전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물세포가 먼저 출현했는가, 식물세포가, 세포 하나를 봤을 때 그 동물의 원뿌리 세포, 식물의 원뿌리 세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먼저 출현했느냐, 식물세포의 기원은 어디냐 하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그 식물은,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죠. 예. 네. 균류는 뭐냐 하면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이걸 균류라 부릅니다. 예. 네.
원생 생물은 조금 어려운데 원생 생물은 단세포도 있습니다. 단세포도 있고

근데 병원균도 많고 하는데 박테리아는 아닌, 예,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원생 생물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딱두 가지만 생각할 때 있어요. 단세포, 다세포. 단세포를 뭐라냐면 박테리아라 부르죠. 고세균, 그다음에 박테리아. 다세포는 식물, 동물, 균류, 원생 생물.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그리고 요거 간단하죠. 단세포, 다세포를 보시면 돼요. 자, 단세포는 그냥 하나입니다. 예. 그럼 야는, 박테리아는 어떻게 정식하느냐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이 또두 개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됐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단세포는 이렇게 끝나는데 다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세포는 자 우리 사람을 봅시다. 아주 모식도로 그리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눠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접근법인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는 요거 하나하나를 이거 하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개냐? 60조개로 돼 있다. 60조개. 이건 한 개예요. 예.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도 DNA가 있어요. 모든 게 이제 DNA입니다. 이 DNA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쪽은 요도 원형 DNA가 다 있어야 돼요. 원형 DNA가 다 여기야. 찐빵에 안고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요 하나 띄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우리는 진핵 세포예요. 이 모든 세포는 이거는 잡으세요. 한 개인데 박테리아는 원핵 세포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인데 이건 진핵 세포예요. 이거는 40억 년 전에 출현했고, 이거는 20억 년 전에 출현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겉으로 봐갖고 같은 세포라 보면 안 돼요. 크기도 이게 만 배나 커요. 만 배나. 10의 4승. 예, 이거 이 세포에 만 배나 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됐나 보여줄게요. 예, 좋아요.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됐나면 이 안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유전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양쪽 말단이 있다는 거예요, 말단.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철로. 끊어진 철로. 됐죠? 야들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이 없어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원형 끝이 없기 때문에 야들은 영원히 사는 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텔로미어. 텔로미어. 예, 들어보셨죠? 이쪽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뭐 있는 60조개 뭐이 자체는 어떻게 다르냐? 빨리 설명. 이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야도 두 개를 늘어놔야 돼요. 늘어나는데 두 가지를 또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네, 위치하고 위치, 즉 공간하고.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DNA의 발현을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세포 생명체가 돼요. 다세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0조개, 주로 몸을 이루는 30조개, 이 30조개 세포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타이밍을 맞춘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뭡니까, 브레인 세포든, 피부 세포든, 근육 세포든,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1년간 몇개 들어보세요. 근육이 뭐한10% 이상 늘어나자,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브레인 세포는 많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피부 세포, 허파까리 세포, 심장 근육 세포, 창자에 있는 민무늬 근육 세포, 다 제각기 다르게 그 조건별로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돌출나게 커지지 않아요. 다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바로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다세포,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 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아무리 커도 2m 미만으로 해갖고 100kg 미만으로 해갖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을 마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도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 조율의 모든 걸 담당하는 게 이 DNA예요. 이 조율을 담당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식물은 공간하고 시간은 어떻냐면, 식물은 공간이 이동합니까? 공간 이동 못하죠. 바로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 진화. 예. 네, 시간을 참는 거예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벼씨, 이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시간적 진화의 대표가 씨앗입니다. 자,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발화하죠. 그 말이 뭐예요? 1000년 동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공간, 온도나 수분이 적당한 공간을 만날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식물의 본질입니다. 그 식물은 공간적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아무 때나 가서 야들은 그냥 분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세포로 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다세포 동물이 되면, 다세포 식물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수십 조개의 이 세포들이 어떻게 조율을 해갖고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하는가. 이게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진화가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씨앗이죠. 자, 그럼 반대로 동물은 뭐냐? 동물은 뭐냐 하면 바로 공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공간적 진화란 말이 이제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공간적 진화를 해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달나라까지 갔죠. 남극에 가서 세종지지 만들어갖고 영하 40도가 되는데도 살아남죠. 장소를 마음대로 이동해도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다세포 속의 브레인이 그걸 다 적응하게 해줬죠. 그래서 동물은 예,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옮겨갔는데 전체가 조율 못하면 남극에 가서 얼어 죽죠. 달나라 가면 숨도 못해 죽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60쪽의 세포가 협연을 해갖고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고정됐기 때문에 야들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꽃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예. 적당한 타임이 될 때 꽃을 딱 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을 주름 잡아갖고 내부로, 씨앗 속으로, 예, 움켜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 대신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공간적이니까는 낯선 환경을 만나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시스템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자, 이 모든 관점을 여기 이야기했던 한 20가지 넘는 세포가 다 담당한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여러분 세포란 말이 명확히 올 겁니다. 이 모든 게 세포가 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어떤 그 세포가 세포 내 공생. 이게 바로 세포 내 공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이 됐고, 이거는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구조상으로 90% 거의 동일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제가 그 20년 전에 생물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그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뭐 동물, 식물, 박테리아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죠. No. 90% 같은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박테리아나 90% 같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세요? 가장 핵심만 그려보면 세균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다 동일해요. 뭐가 있다? 이 강의만 했죠. 이쪽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효소들 있잖아요. 예, 양성자가고, 요게 ATP 합성효소잖아요. 그래서, 예, 요, 적어드리면, 자, 요게 뭐냐면, 네, ATP 합성효소. 예, 동물, 식물, 박테리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 있는 게, 예, 요게 전자 전달. 전자 전달 시스템. 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다 단백질입니다. 전달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효소. 예, 보세요. 세균에도 있고, 예, 식물에 있는, 예, 스트로마, 누우면 스트로마에도 있고, 다 동일하죠. 자, 그래서 식물, 동물, 박테리아는 90%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에 있어서. 뭘? ATP를 만드는 기관 관점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자, 식물하고, 식물세포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그 다음에 식물에도, 식물세포. 이거는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광합성을 합니다. 자, 요 광합성하는 모델 있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요 엽록체를, 요걸 하나를 띄내보면, 요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 거의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물에, 그 다음에 요쪽에, 이쪽에 나머지 이 모든 영역은 뭐라 하죠? 시토절. 이걸 뭐라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 예. 됐죠? 그 다음에 요 핵이 있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PER에 적은 게 뭐냐 하면 이걸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소포체에 이렇게 박혀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아주 기본. 예. 기본. 예. 근데 요거에 R, 요거 보면 요것도 ER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거 R은 뭐냐면 러퍼. R-O-U-G-H. 러퍼인가? 예. 이게 뭐냐면 거칠다. 거칠다. 요거는 스무드. 이거는 매끄럽다. 매끄럽다. 뭐냐 한번 보세요. 요는 지금 오돌토돌하잖아. 야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한데 여는 박혀 있는 게 없잖아요. 매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ER이 뭐냐면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활면 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활면. 매끄러운. 이걸 조면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우리 세포당 몇 개냐면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100만 개 오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엽록체 잘 보세요. 요거 있는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알아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잖아. 여기 햇빛입니다. 햇빛, 태양. 햇빛을 쬐면 여기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물입니다. H2O.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 식물 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 뭐가 가장 갖고 오냐 하면 여러분들 그 물이끼 같은 거. 물에 사는 그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예, 태초에 이건 대략 뭐 한 30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이걸 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식물 엽록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식물 엽록체 속에 있는 요걸 실제로 모식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양빛이 엽록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이제 좀 복잡한데, 요쪽에 동시에 바닷물에도 햇빛이 옵니다. 햇빛. 요걸 요렇게 부릅니다. 요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조금, 요게 프랑크 상수입니다. 프랑크 상수. 예, 양자역학에 나오는 겁니다. 프랑크 상수고, 요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바로 색깔이죠. 햇빛의 색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에서
물이 쪼개집니다. 이 태양 에너지.

이게 보통 뭐냐면 1일렉트론 볼트. 온도로 바꾸면 11,600도나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습니다. 이 온도로 물을 쪼갭니다. 바닷물을 쪼개면 바로 양성자 4개 나오고 산소 분자가 나오죠. 산소 분자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지구 대기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억 년 전부터 지구 대기층에 1% 산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는 요 과정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뭐죠? 바로 강합성은 바로 CO2, 6CO2 플러스 6H2O가 뭐가 되느냐면 C6H12O6 플러스 6O2가 되잖아요. 이게 강합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하고 뭐가 있냐면 요거에 6, 요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이 쪼개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었던 겁니다. 저게. 이거 두 개가 빛으로 합성을 해갖고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 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그 후에 모든 동식물이 호흡을 할때 들어가는 그 산소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그냥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예. 세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은 세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핵, 그다음에 세포질,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핵은 보통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부위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세포질. 예. 요것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당 작용이 일어나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어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는 이 핵은 뭐냐? 요거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요게 가장 백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DNA는 뭘 하느냐? 다 아시죠? 이걸 유전 현상, 유전. 자식이 부모를 닮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고, 이 DNA는 또뭘 하느냐 하면, 이 DNA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RNA로 바뀌고,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왜 우리가 DNA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유전 현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냐면,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에서 단백질로 곧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DNA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RNA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뭐라 그러냐면 전사라 부르고, RNA에서 이렇게 갈 때는 복제, replication, 아니, 번역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transl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요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요 계략을 조금 설명을 듣고 딱 보면 금방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핵이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핵 속에서 DNA, 우리 옛날에 이제 이중 라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 속에서
뭐냐면

RNA를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RNA가 일단 세 종류가 있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종류 RNA. 첫 번째 뭐냐면 mRNA. 두 번째 rRNA. 세 번째 tRNA.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mRNA는 뭐냐면 요걸 카피했는데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mRNA를 합시다. 그 요게 mRNA 요 속에서 만들어져요. RNA 중요한데 mRNA 만들어져서 야는 요 바깥으로 요 구멍을 타고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세포질이잖아요. 나와 갖고 요렇게 떠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요 이빨로 그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염기라 불러요. 그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전체가 mRNA예요.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영역을 뭐라 그러냐? DNA 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오마이 사이언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전자. 아, 그 사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고, 그 집안 유전자가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전자란 말이 뭐냐면, DNA의 일부입니다. DNA의. 예를 들면 요 DNA가 있잖아요. 요 DNA의 일부를, 요 DNA의 일부를 유전자라 불러요. 그럼 DNA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1.5%밖에 안 해요. 예. 네. 이 DNA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DNA의 한 100분의 1 되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근데 왜 유전자로 부르느냐? 그 부위가 이 유전자라고 부르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 부위가 바로 유전자란 말은 반드시 야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 불러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생물학에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세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편리하게 저러.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인데 빨리 설명드리면 이런 양상입니다. 자, 어떤 공장에, 이 단백질 만드는 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다 아시죠?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공장에 들어가면 이 공장은 아미노산 구슬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예, 아미노산 구슬이 당겨져 있어요. 막 당겨져 있어요. 몇 종류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반장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 아침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장은 뭘 하느냐면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구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 구슬 갖고 이 공장은 목걸이를 만들어요. 감자부터 이 구슬이 아미노산이고 목걸이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됐나요? 정화요비입니다. 정화요비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구슬은 20가지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쭉 20종의 색깔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구슬을 만들어 볼게요. 구슬 갖고 이제 실에 연결해야 되죠. 실에 이렇게 해가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럼 목걸이 만들 때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색깔이 다른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됐죠? 연결해가 딱 연결을 하면, 예. 요거는 빨간색, 요거 노란색, 검정색, 뭐 요건 빨간색, 요 또 빨간색, 검정색,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됐죠? 그러면 노란색, 검정색, 빨강, 감정,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마이 사이언스. 목걸이를 만드는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DNA예요. 이 정보가 있는 것이 유전자예요. 바로 어디냐면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 전체에서 극히 일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목걸이를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DNA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몇 종류의 목걸이를 만드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걸이. 목걸이가 이게 단백질이요. 목걸이. 단백질이요. 이 단백질이 몇 종류냐 하면, 예, 거의 10만 종류가 넘어요. 10만 종류가 넘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오 마이 센스. 제가 오랫동안 이 비유를 쓰는데, 세포는 뭐냐면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요. 그 목걸이 종류가 몇 종류냐 하면 10만 종류가 넘어요. 몇 년 전에 16만 종류 넘었었어요. 매달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럼 보고를 해야 돼요.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되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종류는

사거리 종류는 예, 1년에 뭐 수십 종류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략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봤을 때 16만 종류 됐죠. 그러면 자, 목걸이가 이 구슬이 만약에 10개짜리 구슬로 된 목걸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 같으면 예. 엔돌핀. 엔돌핀 같으면 한 10개 오다요. 그 다음에 보통 목걸이는 몇 개냐 하면 구슬이. 구슬이 보통 몇 개로 되느냐 하면 단백질이 구슬이 대략 300개짜리 가장 많아요. 대략. 예. 자, 코로나19, 코비드19에 목걸이를 만드는 게 몇 개냐 하면요. 구슬이 염리가 3만 개 정도니까 구슬로 바꾸면 구슬이 만 개. 코로나19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슬이 만 개를 갖고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구슬이 몇 개냐? 이제 우리는 뭐 구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구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개수는 뭐 조 단위가 넘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목걸이를 만든다.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다. 그럼 목걸이 만드는 이 구슬을 깨는 순서, 이 조합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유전자다. 요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빨리 설명드리면 요거의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부위를 카피를 해야 돼요. 요 부위를 복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위의 정보를 이렇게 복사한 게 mRN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mRNA를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 원본이 돼요. 이게 원본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본이요. 그러면 단백질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단백질 만드는 기계가, 재봉틀 같은 기계가 이거 탁 앉아요. 이렇게 두 개가 앉아요. 오뚜기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리보솜이에요. 우리 세포 속에 거의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럼 이 리보솜이 이게 적은 큰 거, 적은 거, small sub unit, 그 다음에 large sub unit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유닛가 있어요. 그리고 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재봉틀한테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이 이빨 세 개, 이게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뭐 이빨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이 세 개 읽으면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이 돼요. 요거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질이 있어요. 이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세포질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야를 실어갖고 이 아미노산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 실는 트럭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tRNA예요. 됐죠? 실는 트럭이 tRNA고 그 다음에 RNA는 뭐냐면 요 RNA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어요. 리보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 뭐냐면 리보솜이란 말이에요. 네. tRNA는 요 트럭 이렇게 대략 요 정도. 네. 그러면 요걸 갖고 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속에 지금 요게 핵입니다.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 속에 DNA가 이렇게 있어요. 요 DNA를 갖고 DNA에서 세 개의 RNA, 그러니까 RNA를 세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세 종류 RNA를 만들어내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 mRNA, 그 다음에 rRNA, 그 다음에 tRNA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자, 됐죠? 그걸 만들어내는 효소, 만들어내는 머신 이름이 뭐냐 하면 폴리머라제2가 돼요.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1이 돼요. 예. 네. 자,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3가 돼요. 자, 이 폴리머라제란 말이 뭐냐면 이 폴리란 말이 많다는 말이잖아.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슬을 여러 개 모아갖고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중합효소라 불러요. 그 중합효소가 1, 2, 3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 1, 2, 3 세 종류가 바로 RNA 세 종류를 만들어내는 머신, 기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보시면.
자, 폴리머라제 2.

자, 폴리머스2가 지금 DNA의 일부, 이제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DNA잖아요? 요게 DNA. 짠, 요게 뭐냐면, 바로 요걸 복사해요. 요걸 전사라 불러요. 이 전사하는 요게 카피본이에요. 요걸 그냥 RNA라 불러요. RNA라 부르는데, 이 RNA가,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뭐가? 야들이 다 RNA예요. RNA, RNA, RNA인데 야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요쪽으로 요 섹션은 mRNA를 만드는 거예요. m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mRNA예요. 요 mRNA를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낸 거에서, 자, mRNA를 만드는데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과정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요 두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전자가 이렇게 그릴게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DNA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요렇게 있고, 이쪽이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 있는 요 두 부위가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란 말은 요 부위에 있는 코드가 단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부위가 아미노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에 이빨 세 개 하면 아미노산, 이빨이 세 개 붙으면 아미노산 한 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세 개가, 요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 이빨이 그 보세요. 요쪽에 요게 tRNA. 요게 tRNA. 예. tRNA인데 이빨이 세 개씩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지금 이 선이 이게 mRNA예요. 그러면 tRNA가 아미노산을 싣고 와요. 그래서 tR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미노산을 한 개씩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스타트하는 아미노산. 자,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목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맨 처음 들어갔던 아미노산. 예, 그게 연기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여기 보시면 AUG로 되어 있죠. 바로 AUG. A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요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시작이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예.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자, 보세요. 아데닌. 그다음에 우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자, 구아닌은 어디 있죠? 그러면 요 선하고 요 블락이 다 하고 요 블락이 만나야 되죠. 그럼 요 블락이죠. 요 블락에서 G가 요 있잖아요. G가. 요거 G. 요 G가 있는 걸 따라가면 딱 요거밖에 없잖아요. 메치오닌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치오닌이 시작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처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전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가소문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여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1: 네.
0: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친이 불자이셔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었는데 모친이 불교를 점점 무속적으로 믿는 것에 실망하던 차 기독교 개통 대학을 가고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저의 집안에서 저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시청한 후 그동안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쉽게 납득, 이해되지 않던 점들이 다 인과응보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억울한 경우에도 이것이 다 저의 전생업보, 악업으로 귀결된 것이요,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되니 마음이 편해지고 더욱더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해서 선업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스님의 소나무 프로 덕분이며 60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답답함이 사라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지인들에게 소나무 프로그램

0: 시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 올림. 예, 어떻게 편지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1: 예.
0: 예, 뭐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예. 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던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푸는 과정을 바로 업장 소멸, 그리고 복을 짓는 거.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결국 내가 지금 지은 이 업장 소멸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은 그 복덕은 누가 받게 된다고 했죠? 예, 내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제자로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오셨다가 어머님이 너무 좀 이게 민간신앙 약간 미신 쪽에 좀 빠져드셨나 봐요. 희한한 게좀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특히 요새는 이제 불교 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경전과 불교 공부를 이제 찬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미신이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적어지고 있긴 한데 그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불교와 미신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분께서 어머님이 조금 불교를 믿는다면서 좀 미신적인 부분에 그냥 집착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를 믿다가 또 무슨 인연이 됐는지 우리 또 BTN 소나무를 봤네요. 그죠? 예. 그것도 복이에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예, 알고 보니까 참 좋다.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의 아함경이나 저 남방의 이제 초기 경전인 니까야 같은 곳에 보면 2600여 년전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사회에서도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예,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신이라고 하긴 뭐 하겠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때는 뭘 먹지 말아라? 미역국 먹지 말아라. 예. 그것도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역국 먹든 안 먹든 시험 잘 봐요. 동감하시죠?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마 나밥줘 오늘 시험 날이야 빨리 밥줘그 엄마가 이렇게 미역국 내놓으면 나 시험 망치라고 이런 거 같다나 막 이러면 예그 어느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쭉쭉 미끄러져서 예 합격문으로 쭉쭉 미끄러져 간다고. 예 그러니까 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합격하려면 뭘 먹는다고 하죠? 엿 먹는다고 하잖아. 예. 그 엿, 막, 이렇게, 대야, 거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야, 담벼락에다가 엿 붙이고, 옛날에 그엿 떼는 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욕할 때뭐 먹어라 이러죠? 뭐, 엿 먹어라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엿 먹어라 하면 합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예, 뭐 엿 먹는다고 그게 뭐 합격 되는 것도 아니고 아, 뭐안 됐게 뭐 되고 됐게 안 되고 다 우리 마음이 만든 이제 미신이라는 거죠. 또 불자들이 간혹 많이 질문하는 이제 미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미혹한 믿음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를 할때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금강경을 독송하려면 집에 와서 씻고 뒷정리 다한 뒤에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같이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금강경을 못 읽겠다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일이거든요. 혹시 BTN 보신 적 있나요? 본적 있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BTN 틀어본 적 있냐고. 아니요 했더니 12시 넘어서 BTN 틀어보면 금강경 독송 나온다고. 보신 적 있나요? 예, 심야 방송 때 금강경 독송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그 BTN 벌써 망했나? 예? 그렇잖아요.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기도는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다고. 부처님 기도는 언제 하든 다 좋은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0: 예,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기도를 할 때 동쪽을 보고 해요? 서쪽을 보고 해요? 남쪽을 보고 해요? 북쪽을 보고 해요? 그래서 아유, 그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는 남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어딜 보고 하든 된다 안 된다?
1: 된다.
0: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막 또 절에서 막 팥 뿌리는 거 있잖아요. 뭐 동지 때 뭐 팥 뿌려야 뭐. 예. 그게 이제 민간 신앙이죠. 뭐 인도 불교나 부처님 경전에는 팥 뿌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지에 이제 팥 뿌리는 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그 역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이제 붉은 색깔을 싫어해가지고 뭐 팥을 뿌린다. 팥이 이제 피 색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또 뭐 귀신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팥을 싫어했다. 그래서 뭐 팥을 뿌린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팥 뿌리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오늘 동지 때 팥 죽 먹었으니까 아유 좋은 일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1: 네.
0: 맞죠?
1: 네.
0: 예, 그 팥 죽 먹는다고 뭐 좋은 일이 뭐 생긴다 안 생긴다 뭐 팥을 꼭 뭐 얻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또 갇히면 안 돼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 네.
0: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 잘 써요?
1: 네.
0: 두 분이 대답하셨는데 예, 거짓말 하신 거 예, 그래 예, 그래서 잘 쓰시겠죠. 예, 예, 훈훈하네요. 예, 나머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예, 그 솔직해서 좋네요. 예, 그래요.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 근처에 불교 대학이 있으면 좀 불교 대학 다니시고 그리고 경전 공부할 수 있으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어떤 게 이제 삿된 믿음, 미신인지를 똑바로 분간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스님, 우리 불교대학 좀 근처에 전 지방에 살아서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는 좀 조그만 시골 지방이라서 불교대학이 없습니다. 어디 경전 공부할 만한 큰 사찰이 없습니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 BTM 바로 나오시네. 나머지 예, 관심 없죠? 예, 그 TV만 불교 TV, TV만 탁 틀면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법문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자리 잡혀져 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이 마음. 마음의 핵심이다. 이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미신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건가?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부, 마음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봅시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에 있는 사성 계급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을 바라문,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이 브라만, 바라문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익이요. 좋은 일, 이익.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손해보는 것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다 부처님을 찾아가요. 옛날에는 아무나 부처님 찾아갔었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 부처님 뵙고 싶어도 절에 가면 말없는 이제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2600년 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밥 먹다 부처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럼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의 마음을 싹 살펴보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항상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셨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경전을 보면 차이가 엄청 커요. 어떤 거는 부처님께서 되게 싱거운 얘기를 하시네 라는 그런 좀 무미건조한 법문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봐도 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법문을 하신 것도 있고,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의 수준을 보니까 바라문의 수준이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는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른 거. 찔리죠? 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예. 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잠을 자고 게으른 거. 둘째는 달밤, 늦은 달밤이 뜰 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러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예. 그 불교에서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보를 짓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가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 피는 거는 무거운 업보를 짓는 거래요. 부부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또 달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법이다. 우리가 들으면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라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바라문의 마음을 살펴본 뒤에 이제 그 바라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바라문이요, 그대는 직업이 무엇인고, 그대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부처님 이미 다 아시지만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타짜입니다 이래요. 노름꾼. 네, 전문 노름꾼을 타짜라고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네. 자, 하여튼 저는 노름꾼, 전문 노름꾼입니다. 타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가 노름을 하면 이길 때가 더 많냐, 질 때가 더 많냐,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제 노름꾼의 바라문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남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그 누구도 자기를 패배시킬 수 없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타고난 지혜와 용기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보다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통일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세상을 통일하니까 이제 무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에 빠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수많은 부하들의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독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참으로 후회된다. 이 세상을 내가 다 통일을 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통일한 흙의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를 지나가던 도인 스님이 제자한테 이제 한탄하면서 이 나라를 통일했던 그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 세상을 통일했지만 정작 누구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까지 왕이 돼봤자 결국 다음 생에는 무거운 업보가 기다릴 것이다. 어찌 비록 세상에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눈에서 볼 때에는 어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네. 뭐 시합을 하든 경기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나는 내 자신한테 졌던 것 같아요. 네. 에이 조금만 더 먹자 이렇게 과식하고 에이 조금만 더 자자 하다 늦잠자 그렇죠. 네.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아유 그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놀자 그렇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절제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네. 자기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막 그 개천에서 용나듯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관리하는 거 보면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네. 정말 독종이야, 독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보다 또 한 걸음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내가 아끼는 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하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아끼는 걸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네.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도 놓아버릴 때 진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라는 의미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교는 조금 더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108배 절하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고 업장소멸에 좋다는데 나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100일 동안 하루 108배 100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뭐 일주일, 한 달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100일이면 3개월 되잖아요. 예. 한 달 넘어가면 막 몸 피곤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오늘 쉴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절 하려다가 오늘 또 그냥 쉴까?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요. 이틀 쉬면 3일 쉬고, 3일 쉬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면 한 달 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절하려고 하면 또 무릎이 아파와. 예? 아우 내가 또 무릎 안 했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참아내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육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아의식,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싫어요.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도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막상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일이 생기면 되게 싫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그 이기심을 다스리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광우쓴도 잘 된다 안 된다. 예, 눈치챘구나. 아우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무서워요. 예, 저도 귀찮은 거 딱지 일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찌나 봐요. 귀찮은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기심을 이기는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지혜자의 사리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사리불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해놓고 물어보면 대답 또 잘 못한다. 자, 지혜자의 사리불이라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0: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다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을 찾아가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운 뒤에 중생들이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남남이 차라리 제도하기가 편하대요. 네. 오히려 아는 사람, 친척을 만나면 오히려 제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맞아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머리 기르고 살았을 때 피차 서로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코 질질 흘리던 애가 갑자기 머리 깎고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리슨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아유 아유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는 오히려 가족을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가족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서 거사님, 불교에서 이제 남자 신도를 거사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사님, 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 저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공덕을 지으십니까? 나는 매달 니간타들에게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립니다. 1,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네. 지금 치면 1,000만 원 정도? 뭐 최소 100만 원? 모르겠다. 하여튼 2,600년제에 1,000냥이면 얼마인가? 하여튼 큰 돈이겠죠. 예, 매달 1,000냥씩 니간타들에게 보시를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니간타가 부처님 당시에 발가벗고 다니는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발벗 벗고 다니는 알몸 수행자들을 니간타라고 불렀대요. 알몸 수행자들. 내가 매달 1,000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다. 그 사리불 스님이 아, 왜 보시를 올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보시를 올립니까?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시를 하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들이 그랬다. 아닙니다.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혜자 이름 사리불 스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 세계에 태어나냐?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시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그 삼촌이 저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니건타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그들에게 보시를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팔이 완전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예? 그들에게 아무리 100년 동안 1,000냥씩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부처님 제자에게 얼만큼이라도 밥 한 숟가락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못하다. 마땅히 그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제 사리불 스님께서 이번엔 조카를 찾아가요. 아까는 삼촌을 찾아갔죠? 이번엔 조카를 찾아갑니다. 조카한테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예, 사리불 스님. 이제 자기 삼촌이죠, 사리불 스님이. 조카가. 예, 사리불 스님. 저는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덕을 짓습니까? 하늘 세계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땅히 위대하신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법문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조카를 데려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신 뒤에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 차라리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공덕이 있다 없다?
1: 없다.
0: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올리는 게 낫다? 예배를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스님이, 이건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고요. 사리불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친했던 속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속의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그대요,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아, 나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사리불스님. 무슨 공덕을 짓는가? 제가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를 희생제라고 하거든요. 희생양 하는 표현 알죠? 희생양. 예.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한 번씩 왕창 죽여서 그걸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스님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똑같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리불스님의 친구가. 그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거는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오히려 무거운 업보를 짓는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를 한 번 더 공경하는 것보다도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스님이 세 명을 찾아가게 되죠. 네. 사리불스님의 삼촌, 그렇죠? 그 다음에 조카, 안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촌을 찾아갔을 때는 니건타들에게 한 달에 천냥씩 이제 보시를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카를 찾아갔을 때는 매달 짐승 하나하나를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을 때는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리불스님이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제 그 법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싹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그 혹은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미신들이 깔려 있습니다. 네. 느끼시죠? 네. 그런 미신들이 깔려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펼칠 때 베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그 자체가 강력한 복이 된답니다. 근데 아무나 베푼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래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올바른 분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바쳐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승진하거나 진급하고 싶은 마음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 붙이면 뇌물도 베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아니요.
0: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올바른 마음도 아니고 올바른 존재도 아니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어도 올바른 물건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나 저 스님한테 내가 뭐 옷 하나를 해주고 싶다. 옷 하나 해줘야지 하고 몰래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서 스님한테 공손한 마음, 스님 제 옷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올바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니긴 아닌데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분에게 올바른 물건을 갖다 올릴 때 우리가 그 올바른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참 묘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복을 받는 세 가지 존재들이 있대요. 첫째가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릴 때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쿨한 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라면 꼭 불교의 스님이 아니더라도 복을 받긴 받는데요. 대단하죠, 불교가. 예. 꼭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올려야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분에게 보시로 올리면 그건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0: 수행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복을 올릴 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공양을 올릴 때, 복을 올릴 때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했을 때 또 큰 복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할 때 큰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누구라고 했죠? 수행자,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올릴 때 수행자들 중에서도 또 누구?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잘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고방식과 올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복이 크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종교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좀 저급한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를 믿는 훌륭한 종교인에게 보시했을 때는 분명히 복이 있지만 사이비 종교에게 보시했을 때는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건타들에게 100년 동안 보시하느니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공덕이 차라리 더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물건을 갖고 올바른 분에게 보시할 때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애쓰네 밥 한 그릇 그 밥 먹다가 그 밥 한 숟가락 그 스님한테 보시했다고 뭐 공덕이 크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나무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소나무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불교설에 보면 어느 신도분이 이렇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계시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마을 그늘가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스님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드릴 게 없나 뭐 이러다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아 스님들이 목이 말라 날씨가 더우니까 아, 물이나 한 잔 떠드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양 올렸대요. 그 스님들 그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드셨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이 할머니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있는 거 그냥 우물에서 물 하나 떠가지고 공양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냥 우물가에 있는 물 한 컵 떠서 스님들께 공양 올렸을 뿐인데 그 공덕으로 할머니가 죽어서 하늘색의 천상에 태어납니다. 물 한 번 돌린 걸로. 자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 대박이라고. 예? 야 물 한 번 올렸는데 하늘색에 태어나. 야 대단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같으면 스님들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이게 아유 저 스님들 물 한 컵 떠드릴까? 라는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스님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나보다 젊은데 알아서 떠다 먹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스님이 지나가다 목이 말려서 앉아있는 할머니 노보살님께 할머니 목이 말려서 그런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할머니가 아유 우리 스님하고 정성스럽게 물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있을까 떠다 드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마음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 그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물 한 모금 그냥 물 한 컵 떠다 드렸는데 그 공덕에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되었다. 이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하늘색에 태어난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그마한 물 한 컵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보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다들 동감하시죠?
1: 네.
0: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그 조카도 만나보고 또 세 번째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떤 복을 짓냐 했더니 조카는 매달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올린다. 그리고 친구는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고대 종교를 보면 특히 샤머니즘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지으려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잖아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끊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그게 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불살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신이라든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서는 뭐 큰 그런 뭐 국 같은 거 할 때 살아있는 짐승 죽여가지고 집안 곳곳에 피 뿌리고 막 이렇게 굿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그럴 때 하늘의 호법 선신들, 착한 선신들은 떠나가고 악취와 비린내 때문에 떠나가고 그 피를 좋아하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방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에 가장 복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쓴 입장에서 보면 조카나 그 친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려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분들은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사리불 쓴과 같은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게 되었으니 그것도 바로 자기 복입니다.
1: 네.
0: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다가 미혹되고 어리석으면 복 지으려다가 복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1: 네.
0: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른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 그 노름꾼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삼촌을 만나서 그 니건타들에게 매달 천냥씩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공양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조카를 만나가지고 무슨 복을 짓냐 했을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리불 스님이 친구를 만나서 무슨 공덕을 짓냐 했을 때 한 번씩 짐승들을 많이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그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셔서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어떤 게 잘못된 믿음인지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원,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올해로 함살림이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반세기 세월인데 그동안 동깃달마다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함살림을 계속해왔습니다. 불기로 말하면은 올해가 2570년이니까 2520년부터 예, 근래 함살림, 물론 그 전에도 함살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계속 하는 함살림이 1900서기로 말하면 75년이었으니까 50년을 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함살림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지 스님을 이시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노전 스님들의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일반 가정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의 살림이라는 말은 경전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일정 기간의 행사를 두고 살림이라 하는데, 함살림, 함경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법화살림,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살림의 본래 불교적인 뜻은, 산은 이 산 있잖아요, 영축산. 산을 꺾는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체절 인하산이라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이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사상 없애라는 법문이 설해져 있듯이, 그래서 산은 체절 인하상, 인하의 상을 꺾어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해석을 해왔고, 림은 수풀림인데 이건 장량공덕림이라, 공덕의 수풀을 무성하게 기른다,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할 때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공덕이 성취되도록 내가 발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50년 동안 살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참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경 품을 차례차례 설해 오다가 32품체인 보살 주처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불부사의 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창계에 보면은 보살 주처 불부사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품 두 이름을 합쳐서 개송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방
살주처품 제삼.

그때 시망보살마 사리해중에 있다가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살았으며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라. 그 근소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중간에 있으면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회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연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계시었고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의 행이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법을 연설하고

답을 분명 보살 주처품 모들째 자가 앞에 붙어 있기도 한데 보살이 머무는 곳 산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보살 이름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설주가 심망보살이에요. 항경은 품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심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심망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불자여, 불자 여러분,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입니다. 선인산이라는 산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보살들이 산속에 머물면서 살면서 지내왔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니 그 근속 여러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속에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보살 주처품은 보살들이 이 산 저 산 산 속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항경은 이 모든 시방 법계에 부처님과 보살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는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이 부처님과 보살이 계시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경을 설하는 이 세계를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의 하장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장세계가 전부 불보살이 장엄하는 세계다. 경문에 이렇게 밝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전개되는 세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산이요. 산.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 산에 있죠. 송도사도의 영축산. 영축산은 인도의 부처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특정 보살의 주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도 하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파에서 이제 들어가는 강을 쭉 따라가면은 나타나는 곳인데 그거는 관시연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래요. 또 이제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 아미산은 보현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럽니다. 또 저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계시는 산이라 이래요. 그래서 특정 산을 어느 특정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산이 부처님과 보살이 주하는 곳이므로 산의 이름 속에 항상 부처님 보살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예, 한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거듭거듭 품마다 쓰려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승봉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법회보살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금강산, 우리나라도 금강산 있잖아요. 이 하은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산이라 합니다. 그 이제 법기보살, 오명한 설화도 많이 전해지죠. 법기보살이 있다. 또 뭐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염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고 하여튼 시방 곳곳에 산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한다. 매우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야. 천년의 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뭐 수도를 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것도 흔히 입산수도라 이렇게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또는 출가를 또 산으로 가는 그 뜻을 내셔가지고 입산출가다 이러면 산에 들어와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들 대부분 통보사에서 스님이 되는 길을 받은 스님들 전부가 입산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다. 산에서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옛날에 어느 산 중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암자였는데 방도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철마다 스님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혼자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교대해가지고 정진을 해왔는데 건물이 좀 폐락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스님이 야, 비가 새면 점점 뭐 이 지붕 대들보나 석가래 이런 게 썩어서 다음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비 그치자 지붕을 이제 조금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고치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머리 만지다 그리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지붕 중심을 잡는 대들보라는 보가 있어요. 그 대들보에 주로 이제 이 상향문을 적어가지고 홈을 파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아두죠.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상향문 넣어서 막아둔 그곳이 물이 적고 이래가지고 톡 아래로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두었던 상향문 적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이 건물을 지었나 상향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절을 지은 내력은 전혀 언급이 없어. 몇 년도에 절을 지었다. 뭐 절을 어떻게 해서, 암자도 절 아닙니까? 지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식구가, 대구로, 대구는 앞구, 뒷구 합해진 그런 한시 글귀를 대구라 합니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느냐. 야유 몽자 불입이라,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야, 밤야자입니다. 유, 이슬열자. 몽자, 밤에 꿈이 꾸이는 사람은, 잠자다가 꿈이 꾸이는 사람은 이 암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토굴에 들어와서는. 그래 놓고 다음 또 구절에는 뭐라 했느냐? 굶 설자 당주. 입으로. 결국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해가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아라. 참 묘한 야유몽자 불입이요. 꾸무설자 당주라. 꿈이 잠자다가 꾸이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됐으니 이 암자에 홀로 정진할 자격이 없고,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요즘 참 인간 세상에 할 말이 많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뭐 언어가 뭐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악업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 암자 대들보에서 나왔다는 상향문 대신 적어 놓은 그 글귀의 뜻을 한 번씩 이제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너무 지연하게 시달리면 안 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줄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불 존자가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는 지혜가 어뜸인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러 출가 수행자 집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육사에도라 말하고, 또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도 철학에서는 육파 철학이란 말을 써요. 그 에도들이 사리불에게 한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석가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그냥 목표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열반을 얻는 기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쓰인다 할까요? 때로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죽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뜻하는 말이 열반의 본뜻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 해석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할 때는 욕망이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말하자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달마 스님의 법문에 무소공행이란 말도 있고 사행내에 나오는데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론에도 무소공행이란 말이 나오고 무원을 향하여 무원, 원이 없는 것. 옛날 어떤 스님의 일화에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어떤 스님이 저를 맡아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문제. 뭐 돈이 있어야 뭐 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하고 뭐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에 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발언을 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 발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토 발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남함이 타불이 바로 아미타불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 극락국 이렇게 주로 이제 염불 하듯이 원을 바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원생 극락국이 아니라 원생 무정국이라고 발언을 했대요. 오설화가에 전해지는 그 글귀가 나와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돈에 많이 시달린 탓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만은 결국 마음이 다 비어진 게 열반이요. 그래서 사리부리에게 애도가 찾아와서 열반이 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게 암행 어딘가 나옵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다. 맹쾌하게 대답을 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기로 목표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보살 주처품에 산마다 이제 보살이 있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산마다 보살들이 있으며 또 이제 항행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행에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신다. 뒤에 가면 이제 보살의 주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한정이 없다.
이제 불교는 환경대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은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하은경대의를 이저때 하음대가 무감 선사 채누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감 채누리 하은경 대의를 여섯 자로 밝혀놓은 말이 전해져요. 예. 기, 통, 만법, 기, 일심, 기자, 돌아갈 기자를 쓰기도 하고 밝을 맹자, 밝힐 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심에 돌아가서, 예. 모든 마음법을 다 통합한 그 마음법을 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합하여 일심에 돌아간다. 한 마음에 돌아간다. 혹은 한 마음을 밝힌다. 통, 마음법, 맹, 일심. 이 여섯 자가 함경 대의를 밝혀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돌아간 마음. 자, 이 땅에 우리 사람 사는 집이랄까 뭐 우리 다 주소가 있잖아요. 땅에는 여기저기 장소가 이곳저곳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한번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보살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주제법은 산마다 어느 보살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보살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들이 법을 설해왔고 지금도 어느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연법문은 11시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오늘 법문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음 품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그러나 여러 수치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 빛과 열이 오래간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여야 그 기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혼자 불러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대를 손가락질한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그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0: 바위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의 일생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기보다도 새로운 명상 집단. 그래서 기성층들이 강했던 지역인 이 사위성에서는 불교가 진입할 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7층 집에 기원정사를 짓는 것도 그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왕사성보다 왜 사위성에 더 오래 계셨냐면, 이쪽이 전방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빠지면, 그러니까 두 거점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두 거점, 그러니까는 왕사성과 사위성, 사위성은 두 거점은 완전히 잡아야 되는 거고, 바이샬리까지 큰 거는 한 세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력한,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나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큰 거는 요 한 두 개 플러스 완 정도, 바이샬리까지 이 정도였었고, 그래서 사위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온다라기보다는 불교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기성층들이, 기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 뒤쪽에 제바달타 동굴이 있어요. 제바달타가 수행했었던 제바달타 수행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게 사위성이다라고 기록에는 나옵니다. 아닐 걸로 추정은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닐 걸로 얘기는 하는데, 왜 하필 사위성으로 나오느냐?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바달타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부처님 72세 때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 만년이 돼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불교 교단의 계승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가 구멍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몸에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왔대. 그래서 부처님을 긁어서 뭔가를 이제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손톱에 독을 묻히고 부처님께 반성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것처럼 오는 과정에 땅이 열리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옥에 떨어

떨어진 자리들도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사위성이 어떻게 보면 사위성의 연못 지역, 그 다음에 약간 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바달타 사건은 왕사성하고 바이샬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오기는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사위성에 워낙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가 사위성 쪽으로 옮겨서 이야기가 붙는 것 같아요. 지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맞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 제바달타 교단이 제바달타 이게 수행처 뭐 이런 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타 교단이 나중에까지 보편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700년대 뭐 이런 때까지 700년대, 800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또 있어. 그러니까 반불교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불교. 부처님과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거를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예, 나중에 또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도 처음에 율장 같은 걸 보면서 참 이게 뭐지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탁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 스님들이. 아닙니다. 탁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양청이 있어요. 공양청은 뭐냐면, 지금도 공양청이라는 표현을 불교 안 했었어. 그래서 탁발은 내가 가서 집집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돌면 돼. 그냥 그건 순서대로 돌아야 돼.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부터 시작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멈추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탁발은 무슨 의미냐면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 어느 집뭐 많이 먹더라라고 하는 게 나름 이게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카레 좋아한다 그러면 저집 카레 많이 먹더라 그러면 그쪽부터 돌면 돼요. 이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 잘해. 그런데 가장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의 행동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양청 문화예요. 공양청. 공양청은 신도가 청에서 먹는 거거든요. 스님이 거기 가서 잠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의식주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가 다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한데, 옷은, 가사라고 하는 분소이나 안 그러면 할자를 입는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뭐 제복 같은 거라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입는다 그래서 뭐 명품을 입을 것도 아니고, 뭐 꽃수놓아진 걸 입을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그걸 주지 않아요. 주거는 옛날 2500년대 주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평등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게 가장 편차가 커요. 시기. 시기. 그래서 걸식은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받아 먹는 거고, 랜덤으로 받는 거고, 공양청이 문제가 좀 있죠. 공양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양청 방식은. 내가 굉장히,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현전승단, 이 앞에 있는 현전승단. 현전승단은 뭐냐면, 그 안쪽에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정사야. 그럼 월정사 스님 다 오시라고 하세요. 가 가능한 거야. 다 오시라고 하세요. 네, 형편이 좋으니까, 월정사 스님 100명 오세요. 그러면 현전승단 전체를 공양 올리는 거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뭐 100명씩 할 정도에 내가 그게 안 돼요. 나는 한 5명, 내가 지금 월급 받는 정도로는 한 5명 정도만 해서 그냥 꾸준히 한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볼게요. 가능하잖아. 그거를 승단에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할 수 있어. 위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자가 있거든. 일종의 반장 같은 스님이 좌차순으로, 그건 출가순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하가석 같은 분이 계시면 나는 탁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양청은 안갈 거예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7번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건너뛰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공항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삼각김밥, 한 번은 신라호텔 이러면 조금 운이 없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어쩔 건데 그거 뭐 복불복이지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가 하는 게 있어요. 신도가 한다는 건 뭐냐면 신도가 찍어가요. 다섯 명을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 이스님만. 아니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지. 팬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탁발을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기가 좋은 스님은 번호표 뽑아, 번호표. 웃돈 주고 한번 바꾼다. 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은 몰리고 없는 사람은 맨날 탁발이고 그게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위화감이 진짜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 건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여러분이 봤어도 좀 뭐가 좀 그렇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이래서 운동회도 안 하고 뭐 이런다는데, 등수를 안 매기 위해서 운동회도 안 한다는 세상에, 이때 제바달따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공양청을 없애고 걸식으로 통일하십시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공양청 할 사람이 있으면 공양청을 하고 걸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식을 해라. 처음 들으면 제바달따가 맞는 것 같아. 평등이잖아. 이게 다 평등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경쟁이 붙어야 집단이 발전합니다. 다 하향평준화 해버리면 아무도 안 움직여. 공산주의 같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바보지? 뭐 한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나는 계속 탁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탁발 집단이 있고 계속 탁발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음. 인기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경향성도 있고 이쪽 경향성도 있는 거야. 이게 좋으면 나도 저 스님처럼 법문을 잘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수행을 해서 뭐 신통이 있든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집단이 발전해 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그 똑같아. 이게 집에 이렇게 보면 대대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사집에서 교사 나고 의사집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집에서 변호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그 부모님도 그 길을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집에서 공무원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걸식할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적으로 돼서 공부해서 이걸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해서 집단 전체가 기성층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선행하던 다른 종교들을 이기고 확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룰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 발목 잡으면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뛰도록 해주고 박수 칠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그 집단은 발전해. 예. 네. 그래서 차등을 둬버린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제바달단은 통일을 원했고 제바달단은 평등주의자인 거예요. 부처님은 차등이에요. 차등. 차등이 오히려 평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평등에 대한 생각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왕사성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게 추상조복이라고 코끼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와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건 사위성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제바달타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불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왕사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넘어올 일은 없어. 그런데 왜 사위성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위성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기원정사가 들어서고 불교가 잘 나가. 새로운 건데 막 이렇게 막쫙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옆에서 막 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수적인 땅이라 그랬잖아.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 사건. 이것 때문에 부처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또 하나가 전차 바라문녀 사건이에요. 전차 바라문녀. 전차가 사람 이름이고, 바라문 여성, 바라문 계급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 바라문녀 사건은 해결이 금방 생각보다 쉽게 됐던 것 같고, 살인 사건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불교의 여성을 보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절에, 기원정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도다. 저 신도임에 확실하다라고 대중인식이 퍼졌을 때그 사람을 죽여서 기원정사 옆에 묻습니다. 와, 이거, 세지요? 기원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묻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신이 드러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인 사건이 뭐 적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면 전국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연쇄나 토막 정도 나와야 전국 뉴스가 되지. 지금은 단신으로 끝나는데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살인 사건 정도가 나면 며칠짜리 전국 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거예요. 아, 여성이 이쁘고 뭐 이러니까 스님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죽인 거 아니냐. 소문은 그렇게 퍼뜨린 거야. 근데 저게 변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방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당서역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당서역기는 현장 스님 기록이니까 훨씬 뒤의 기록이라고. 600년대 기록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굉장히 먼 기록인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회자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신이 보증을 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천신이 증명을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 안 됐구나. 사건 종결 안 됐구나. 끊임없이 계속 말이 돌면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그거를 결국 방어해낼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저거 뭐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쪽에서는 그런 식의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궁핍한 거지. 천신이 증명해줬다. 야, 이거 뭐 장난해? 근데 그 스토리가 600년대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아, 그러면 무진장 아마 큰 사건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전차 바라문녀 사건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다른 종교 쪽에서 계속 신도로 이 바라문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두 분은 다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 안 되는 사람을 파견하진 않습니다.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신도인 거를 다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저 여성이 배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부처님 애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입니다. 임신 사건. 이거 이 시신 사건은 겁탈 뒤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임신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해명이 된 게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흰쥐가 신이 변신을 해서 흰쥐가 흰쥐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그 묶었던 끈을 끊었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바가지가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뭐 꼭 흰쥐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흰쥐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좀 이렇게 좀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했으면 끝나.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바가지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럼 상황 반전이지. 상황 반전이지. 그렇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차 바라문녀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이 전차 바라문녀는 산채로 그렇게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야, 이게 산채로 지옥에 또 떨어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제바달따 이야기는 훨씬 뒤에 거고 거기에 갖다 붙은 거고 원판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쪽 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된 걸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 지옥이 고대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옥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가 우주의 중앙이에요. 그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이렇게 큐브 같이 생겼다라고 구사론에 나옵니다. 구사론에 네모예요. 8만 요순. 가로 세로가 8만 요순. 그리고 루탄경에는 8만 4천 요순으로 나오고 그 형태와랑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썼어. 수미산은 어떤 형태의 산인가? 참 진짜 별걸 다 했다. 내가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논문으로 썼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사후 세계가 어떤 거다. 이거 논문 쓸까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수미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산파래라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아홉 개고 바다가 여덟 개가 있어요. 산 사이에. 그리고 맨 마지막 산이 철의산이에요. 철의산. 철로 된 테두리산. 철의산.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재질은 철이라고 하는데 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속인 금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금강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의 금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의 금강. 그리고 저 철의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철의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그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쭉 들어 있고 여기가 수미산이고 요 맨 마지막 사이가 두 겹으로 돼 있으면서 요 철의산 사이에 오무간지옥이 있어요. 철의산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중앙 쪽은 강하고 옆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도로부터 좀씩 떨어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무간지옥이 있어. 무간지옥. 오무간지옥.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면 형체가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을 다 늘려가지고 딱딱딱 포개버려요. 이게 늘어나야 고통을 받는 면적이 커진대. 네, 작으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발희공주가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늘상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배, 강, 지옥을 흐르는 강, 테티스의 강, 뭐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도천, 뭐 이런 식의 강, 그리고 그걸 건너가는 배, 아니면 뭐 다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개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근데 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의 개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장경에도 개 얘기 나온다, 개 나온다. 쇠로 된 개, 철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란분경 변상도에도 개 그림이 있는 게 일본에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산채로 지옥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기원 전후가 되고 기원 전후 전에도 아마 마가다, 사위성 쪽에는 땅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지옥 이야기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온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천. 온천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온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뜨거운 물.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온천에 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속에 지옥이 있고 지옥 보일러가 데펴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거나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지옥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처리산하고 처리산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이 얘기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지옥에는 불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하면 다 녹는데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거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강산이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철이금강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철이금강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법화경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살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 고성의 금강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주처고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는 좋은지 어떻게 보면 경관이 수려한 데를 금강이라고 불러. 그래서 금강산, 소금강, 해금강 뭐 이래서 다 금강이면 좋은 거야. 그래서 금강이라는 단어는 호불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사성 쪽에 가면 온천이 있고 사위성 쪽에 가면 늪지가 있어. 늪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땅속으로 빠졌다. 지옥까지. 그래서 땅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설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차바라문녀가 뭐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평등세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평등세계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후대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포를 떠가지고 쫙쫙쫙 구분하면서 시대들이 어떻게 섞였다라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는 다 지문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이 좀 뚜렷하면 그거를 다 뜯어낼 수 있는 거고 지문이 너무 조금만 남았어. 그러면 그 범인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냄새는 나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불하연, 천불하연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사분율 51권, 뭐 이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신통 겨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다 사위성 이야기입니다. 사위성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신통이에요. 최고 신통.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장대 끝에 장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 위에다가 바루를 하나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들, 돈 나갈 만한 것들을 많이 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 올라가지 않고 신통으로 날라서 저것을 따가면 주겠다. 신통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저것을 딸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때 빈두루존자가 저곳에 있다가 결국 빈두루존자가 저거를 하늘을 떠서 저것을 따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교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거지, 불교가.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빈두루존자가 서열로 보면, 신통 서열로 보면, 목건년이 있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비구 스님들 중에는 주리반트, 그 다음에 빈두루파라타 정도의 서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빈두루존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지도로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교만해. 원래부터 대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대. 그래서 스토리에 보면 어깨에 막 뽕이 많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금생이만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대대로 부자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부리는데 아주 익숙하대. 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세세생생 이렇게 됐었던 거야. 대지도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를 길게 해줄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빈두루존자가 그렇게 해서 좌중을 압도했는데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진 사람들이, 진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기술을 배운 데 익숙하다. 그래서 저런 식의 행동들만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욕먹을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위성이라서 그래요. 왕사성 같으면 한 방에 불교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건이 됐을 건데 여기는 빼딱선을 타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그러니까 딱 전에 그거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연예인이 누가 1억인가를 기부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1억밖에 못하냐? 이렇게 야, 1억이 큰 돈이 아무리 연예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이 1억을 낸 거는 대단한 일이지. 그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내버리면 되지. 그러면 구설수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게 댓글 단 너는 얼마를 냈냐? 사실.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좀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소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쪽이 다 짜고 있다니까. 반불교적으로 이렇게 짜고, 그래서 불교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루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맞냐? 라고 하니까 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불교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는?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너 때문에 시끄러웠어. 그러면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입적하지 말고 북구로주에 가서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그러니까 계속 살아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루가 지금까지 못 죽는, 지금까지 못 죽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불교에

울게 나오는데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눈썹이 하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부처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있는데 누가 밥 한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야, 좀 배고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났는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불교 경전들을 보면서 이게 빈두로구나라고 알아서 빈두로 신앙이 유행하게 된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고승전에 나와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유 인도 갔다가 중국 갔다가 씨 한국으로 온다. 한국 관련해서는 이게 나반 존재 아니냐? 삼성각에 있는 나반 존재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반존재는 아마 신선 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인물 같고, 그래서 천태산산 독수성전 나반존재인데 중국 천태산과 관련된 천태는 하늘의 기운이 꽂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교적 요소들 아니면 전통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된 요소가 불교에 인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각 안에도 보면 칠성도 그렇고 산신도 그렇고 나반존자 그렇게 돼야 그 색깔이 맞죠. 불교팀 아님으로 한 팀을 만든 거지. 용병. 그러니까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선수 이렇게 데려온 그런 거지. 그래서 나반존자가 빈두루존자면 약간 이제 불일치가 나는 거죠. 불일치.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두루존자는 지금도 북구로주에 있다더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북구로주는 배가 고픈 땅은 아닙니다. 저희가 복지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 배고프다고 했는지 나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승다는 신통을 금지해라. 신통 쓰는 것을 금지해라. 아,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신통 금지를 시켰더니, 이제는 부처님하고 신통으로 겨루자고 계속 결투장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만큼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상황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서 자꾸 결투장을 보내니까 망고나무에서 내가 그 망고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 신통으로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승려들은 신통을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신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단 안에 부처님이 별도로 존재한다. 승단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승단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거야. 스님들이 있고 스님 안에 부처님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스님 밖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과 불이 분화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해요. 딱 그렇게. 그래서 그 망고나무 숲에서 그러면 신통을, 망고나무 가지고 내가 신통을 부려보겠다. 라고 하니까,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날짜 다 잡고, 시간 되니까, 상대 팀에서 망고나무 숲을 싹 베버렸대. 끝났고요. 뭐 없는데 어쩔 건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록에 보면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 딱 들고 가서 거기 가서 망고를 드시고 그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니까 망고나무가 그 순간에 촥 해서 큰 나무가 딱 되더라. 딱 되더라. 그러면서 쌍신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쌍신변이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쌍신변을 묘사한 간다라 부조상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불을 내고, 어깨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는 물을 내고,
또 위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하늘에 떠서 앉고 눕고 걷고를 했다. 여기서도 지금 또

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신통들을 부리셜. 부리셜. 원래는 망고나무와 관련해서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신통을 보입니다. 그걸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 잎에 부처님 얼굴 새기기. 예. 그게 지금 여기 전부 부처님이 이렇게 나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도안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보이신 그 사위성의 기적에서 사위성의 기적, 대신변, 망고나무 기적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이는 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 나타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쌍신변. 하늘에 떠서 위로는 물을 내고 밑으로는 불을 내고 앉고 걷고 눕고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 신통으로 상대를 조복하고 그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도리천으로 갑니다. 도리천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처님 생산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리천에서 도리천 중이 돼 있어요. 이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봤는데 부처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아들은 봤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대통령이 된 건 못 본 거야. 단종 어머니도 단종은 봤는데 단종이 왕이 된 건 못 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가셔서 요 선법당에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셔요. 이게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셨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카시아의 하강이 나옵니다. 상카시아로 걸어 내려오시는 그때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 수보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예.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두세요. 다 일일이 막 설명을 하기가 한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토리가 많아서. 그리고 요 자리가 제가 꼽는 부처님의 신통과 관련해서 가장 영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이제 땅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고 요 옆에 다 늪지예요. 이 천불화연터. 그 부처님께서 외도를 조복받고 이 천부처님으로 딱 모습을 나타낸 이 사건의 특이점으로 해서 불교가 안정되는 것 같아. 사위성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견제들을 떨궈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로 변동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이 근처가 다 늪지대예요.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천불화연탑입니다. 여기 메인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죠. 탁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부다가야의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와 더불어서 기운이 제일 좋은 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탑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 지금 아까 방금 거기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배꼽 자리. 예, 배꼽 자리.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상카시아로 내려오고 이렇게. 아, 가까운 데 아니에요. 상카시아 되게 멉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와 관련된 네 가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예요. 생애 넷, 신통 넷이에요. 신통 넷. 생애는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성도, 그러니까 깨달음, 성도 부다가야, 그 다음에 초전법륜 노갸원, 그러니까 첫 설법,
노갸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열반, 쿠시나가

0: 열반 요네 가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통 네 가지예요. 신통 네 가지. 그거는 왕사성 추상조복. 이거 순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고 이거는 순서 관계 없어요. 왕사성에서는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했다. 그 제발달따 사건이고 부처님 72세 때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샬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샬리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그 원숭이 왕이 뭐 꿀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고요.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수명 포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방금 얘기한 천불하연. 이거는 사위성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카시아 도리천에서의 하강입니다. 하강.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통은 이겁니다. 방금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변이라고 나옵니다. 마하가섭이 아니 저 뭐야 우르벨라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500가지 신통을 부리고 뭐 신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 전 일생에서의 가장 대단한 신통 대신변입니다. 그 천불하연입니다. 망고나무의 기적 천불하연 대신변.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대를 넣어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8대 성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의 저 신통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카시야 부분은 한번더그 시점쯤에 가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따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 800에 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 800에 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인자하며 넓고 크고 한량이 없다.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 온갖 곳에 두루 이르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법을 기뻐하고 욕심을 버린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근본 가르침과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제사항

조상 제

이랑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제가 불교의 흐름, 불교의 궁극의 모습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일체재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한글로 어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곳은 없.

중도 실상 이루구나. 꽃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물체가 꽂히니 일체 유심이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 재상, 모든 삼라 만상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응?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을 금강경에서는 봄소유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응? 그래서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의 모습도 있고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형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신 상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상호도 있고 그래서 삼라만상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눈을 떡 뜨면은 책상이 보이고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양이죠.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나 모양을 딱 보는데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형상도 있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형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언어도 상이고 형체가 있으니까요. 소리에 규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이고 기억도 상이고 그래서 상에서 이 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속에서 이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 상자 앞에다가 나, 너, 관계, 중생상 이렇게 이 앞에 인칭 대명사나 대명사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거 떠나서 뒷자만 딱 보면 모두 다가 근본이 상자예요. 상. 상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알고 보면은 껍데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속아요. 알맹이에 속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딱 속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보지 못해요. 성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노름, 모양노름에 쫓아다니거든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이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랬는데 이 꽃은 어떻게 필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났나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육신의 상이든 테레비든 국가든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이에요. 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슬픈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기쁜 것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좋다라고 하는 모습도 내가 그것을 좋게 보는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는 부처님이 되실 만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지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성근종자가 없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BTN이 방송이 천국의 모든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해주는데 이 법음을 들으면은 뭐가 되죠? 성근 인연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성근 인연 종자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불교는 인과입니다. 심었으면은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떨어져요. 이 몸도 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과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인이 돼서 또 과를 받게 되고 이것을 삼생인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겁니다.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우주도 국가도 민족도 전부 다가 인연 소생이거든요. 왜 신라시대 때 자동차가 없었겠습니까? 신라시대 때는 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믿기에 깊은 지혜의 인을 심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인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비테네에서 큰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법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형상은 인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이 멈추어 있는 곳은 없어요. 어떠한 형상이든 형체든 전부 다가 변하고 바뀌고 흐르고 있어요. 미움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이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헛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잠시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고 바뀌는 것이구나.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변화의 요동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옛날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와 내일의 문화하고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좋게 바뀌는 방법이 지금 성근 종자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물질은 성주계공이거든요.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끝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시계가 계속 돌지만은 돌때 시계지. 돌지 않으면 고장난 시계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데, 꽃에는 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에는 꽃이 없다. 꽃은 멈춰 있는 꽃은 없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꽃에는 꽃이 없다. 죽음에는요, 죽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을 하나하나 띄어내고 나면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하는데 무엇이 태어났죠? 여러분이 죽는다 하는데 무엇이 죽는 거죠?

형상이 만들어졌다가 형상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예. 거기에는 형상이 사라지고 형상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저기에는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상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해체하면은 그건 집이 없습니다. 예.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법 무아. 예, 제법 무아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과 죽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통달 무아법자 하면, 금강경에서 설명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중도실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중도실상. 왜냐하면 이 본질과 현상과 본질과 현상이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 몸이 진리고 내 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법문이에요.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뭐죠? 공이다. 여기 중도실상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실상을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통달하시는 거거든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당신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다. 이는 내가 있든 없든 이 진리의 모습은 언제나 항상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실상,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의 존재 문제는, 꽃을 보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상이다.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중도실상이다. 그러면 이 중도실상을 아는 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보는 그 눈은 뭘까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이 업식으로 만들어져서 보면은 중생의 눈이고요. 지혜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살의 눈이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연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눈으로 듣고 보고 말을 해요. 견문각지. 보고 듣고 하는 아는 것이 전부 다가 밖에서 들어온 객진 번뇌의 눈으로 이 사물을 딱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좋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면은 밉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눈대로 업대로 봐요. 그런데 지혜의 눈은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실래요? 그런데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 안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본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생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요 시기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보죠. 그런데 이 업대로 딱 보는 것을 일체유식이다. 모든 형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중도실상이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듣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업을 지을 때에 성근 종자의 업을 딱 심어 놓으면 한마디만 딱 들어도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체가 꽃이다. 일체가 꽃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이 형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컵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근본 마음에서 보면 이 컵이 뭐로 보이죠? 이 컵이 마음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데 이 근본 바탕은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이걸 유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있을 유자, 마음 심자. 네. 지금 여러분들도 누구죠?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형상을 관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성품, 마음 뿐이에요. 형상은 무너지지만은 근본 바탕,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바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보부동, 예. 근본 바탕을 보아라. 이 근본 바탕을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견자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이 성품을 딱 보면 일체 상호한테 미혹되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속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착각하지도 않고 형상한테 전도되지도 않고 이 형상에 만들어지는 상이 성으로 바뀌는 것, 성품을 보는 것. 중생은 상노름을 하는데 수행자는 본성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0: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1: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0: 예. 왜냐하면 꽃은 전부 다가 뭐죠? 형상이기 때문에요. 꽃은 어이 피는가? 인연이구나. 인연이구나. 인연 소생이로구나.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꽃은 없다. 재행 무상이구나. 꽃에는 꽃이 없으니 제법 무화로구나.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니 중도 실상이로구나. 꽃을 보는 자 누구인가? 시기로다 시기로다 일체 유시기로다. 일체가 꽃뿐이다. 일체의 유심이니라.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에서 먹어보는, 체험하는 경험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체가 상이다. 아시죠? 그리고 인연속이다. 인연으로 다 생기는 거구나. 아시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재행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아시죠? 예. 근데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가 오염이 딱 된 사람, 또 견문각지가 미혹된 사람, 이게 중생인데, 이 수행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견문각지가 오염돼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쉬면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멈춰 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안에서 일어나는 말을 멈춰 보세요. 멈춤, 그침. 근데 앉아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과거가 올라오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딱 알아차리고 스톱. 딱 멈춰 보세요. 숨을 내할숨과 들숨을 할 때도 딱 숨을 멈춰 보세요. 멈추는 순간이 바로 뭡니까? 일체 유심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멈추어 있을 때 환히 멈춤의 상태를 환히 밝게 비추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비춤이에요. 관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비춤과 멈춤이 그마저도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삼매예요.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

있는데 늘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할 때마다 딱 빛을 안으로 돌린다. 이것을 해강반조라고 하거든요. 해강반조. 지금 저를 보는데 저를

자기 얼굴을 보듯 안으로 딱 비춰보면 거기에는 불생불멸, 연생연멸의 모든 근본 자리인 오직 일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심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방법이 그친과 비춘과 반조로서 이것을 아는 것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한번 하고 마칠랍니다.

나 인연 소생이로다. 흐르지 않는 강은 없듯 멈추어 있는 꽃은 없으니 재행무성이로다.

이라 반조할지니 반조할지니 해강 반조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아가면 그의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낯으로 잘 리운 푸른 갈대처럼.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 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암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암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오, 예.
4: 아,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있어.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3: 미유.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둘째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사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욕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누구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너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기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 무이 무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보기 선망 부모 왕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에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철룡 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한 세세상행보살도

진실 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용과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보니 지혜의 눈 어서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권세음께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끌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대성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우리 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모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

0: 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0: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부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부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0: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간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찌르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문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2: 부디 부처님을
1: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 동국의 부처님을
1: 그리고는
3: 모시도록
1: 동국의
3: 하십시오.
1: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2: 한겨울에 어디서 칡꽃이,
1: 한겨울에 어디에서 칡꽃이 피었단 말인가?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0: 괴이한 일이군네.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5: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님은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 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갓 스무 살부터 제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다섯 명의 스님이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본 천태

0: 종 총본산 교토 엘리야쿠지 석가당에 들어서는 한국 스님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석가당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일본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한국 전통의 삼정례를 올리며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한국과 일본 불교의 공동 법회가 봉행되는 대강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 1년 만에 다시 만난 양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1: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우정과 서원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입니다. 청소년 교류대회처럼 젊은 세대가 불교적 가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0: 법회는 일본 천태종 종정에 해당하는 좌주를 맡고 있는 후지 코우켄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일본 전통의식에 참여해 한국어로 축원을 올리고 한일 양국의 국군 융성과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일한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한국 대표단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전날 열린 학술 강연회가 불교도의 자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 第43回 日韓 한日 仏教 문화 交流 대회가 天台宗 総本山 比叡山 延暦寺様を 会場に 盛大に 開催されましたこと 心より 御礼申し上げます.
0: 한국 측에선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인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가 50년간의 양국 교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록경정사는 1200년간 엔야쿠지를 밝힌 불멸의 법등처럼 양국 불교계가 굳은 믿음으로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이란 불교 교리의 법등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의 우호와 신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학술 강연회와 환영 만찬, 세계 평화 기원 법회까지 1박 2일간의 교류를 마친 양국 불교계는 내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4: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반세기 동안 이어온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일불제자로서 중생구제의 앞장선 보살행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 교토 엔야쿠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월정사조지 정념 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6: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76일 앞두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사실상 출사표에 준하는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엠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신간 퇴후 정념 시대를 깨우다 출판 기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현장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무원장 선거였습니다.
7: 정념 스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화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8: 모든 중생들이 오직 고통에 있어서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정념 스님께서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6: 정념 스님은 북토크를 통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계문발차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인공지능이 몰고 올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불교 역시 산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시대를 깨우고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시대에 걸맞는 길, 미래로 향하는 길,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 미래로 향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한국 불교 또 온 인류의 길,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6: 이어진 기

0: 야담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출마 배경과 종단 개혁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실상의 출사표냐는 질문에 스님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물질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종단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과 대중의 열망은 결국 선거를 통해 표출되기 마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중들이 원하고 종단의 염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이제 자리가 주어지면은 뭐 마다한지는 없겠죠. 그동안에 대중이 바라는 종단의 모습,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또 대중의 욕구나 이런 게 강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들, 선거를 통해 예, 또 표출되기 때문에.
0: 책에서 강조한 시민보살운동과 인드라망 세계관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학교나 문화축전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올해로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동국대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만해마을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습니다. 학교법인과 서울 경주 양캠퍼스 교수진, 의료원과 산하학교 교직원까지 200여 명이 대규모 워크숍을 가진 건 동국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뿌리인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올리기 위해 전면적인 원력 결집에 나선 겁니다.
4: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활발히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 윤재용 총장이 진단한 동국대 불교학의 세계 경쟁력은 현재 8위권 수준. 카이스트가 공학을, 연세대가 경영학을 브랜드로 삼아 도약했듯 동국대는 불교학을 초격차 브랜드로 삼아 세계불교 연구의 중심기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4대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는데 총장직 속 글로벌 불교도약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불교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외 석학들이 국내에 실제 체류하는 석학빌리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학자 양성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5: 5년 단위에 불교학 세계화 로드맵을 공식 선포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 이 자리를 동국 건학 120주년 산림법회로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통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우리 하나하나가 이 동국대학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동국대학은 머지않아서 큰 뿌리 속에 큰 잎과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3: 이어 진행된 특강과 대담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 교육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과 지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틀간의 워크숍에서 결집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불교학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음력 5월 5일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다가올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데요.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세대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조계사 앞마당이 오색 연등과 창포 향기로 가득합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던 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불자와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화엄신중 단오제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국장 스님들이 동참 불자들의 손을 창포물로 씻어내며 애군이 물러나고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0: 세대를 아우르는 자리로 전통 계승과 공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이런 걸 하는지 몰랐는데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뭔가 나쁜 기분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2: 좀 더 특별했고 재밌었어요.
0: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치, 효사상을 단오라는 전통 세식 풍습과 결합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3: 세시 풍속 잊혀져 가는데요. 이걸 다시 살려서 이 세계의 평화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미로.
0: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애군을 쫓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세시 풍습이 도량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특히 화기를 누르기 위해 소금 단지를 주요 정각에 봉안하는 의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상징인 소금으로 화기를 다스려 화마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분노와 갈등이라는 정신적 화기를 다스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4: 오늘은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화기를 누르는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자로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그것이 올해 1년을 채운다면은 정말 떳떳하고 신심 있고 자랑스러운
0: 전통을 현대사회에 만든 새로운 문화로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조개사는 내일 부채 만들기, 북궁체험, 중마놀이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오제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현대사회 갈등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불교계의 노력은 국민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할까 하는 호기심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갓 20살 된 스님부터 재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늠름한 대한민국 장교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과 열을 맞춰 선 군인들이 우렁찬 경례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어제 군종장교 양성의 요람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총 46명의 장교 중 육군 4명, 해군 1명, 총 5명이 늠름한 대한민국 군승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주간 군종 업무와 전장 군종 상담, 회복 탄력성 등 병과학 지식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7: 충성과 책임,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무장된 여러분은 강한 군의 핵심인 정신력과 심신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5세에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4년의 학사과정을 마치자마자 군포교 최일선에 뛰어든 20살의 여여스님. 은사인 시흥 진덕사 주지 종암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군승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고 활기찬 포교를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8: 이는 병사들과 가장 가깝고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볼 생각입니다.
6: 공군 군승으로 전역 후 청도 이서중고교 교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큰절에서 청년법회를 지도해온 미공스님. 그동안 쌓아온 청년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군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삶을 어루만지겠다는 재입대 포부를 밝혔습니다.
9: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잘 구사한다면 병사들이 많이 법당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 생활을 넘어서 삶의 영향에 더 중점을 두고 한다면.
6: 임관식 직후 호국 남성사 대웅전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임관한 스님들의 은사와 도반, 신도들이 참석해 아낌없는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10: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 다섯 명의 신임 군승은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전투 최전선에 있는 교고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종사관 84기로 임관한 5명의 군사

0: 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처님법으로 국토 방위와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를 힙하게 즐기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엄숙한 전통의식과 흥겨운 현대 공연을 결합해 종교란 틀을 깨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야광봉을 흔들며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던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장엄한 범패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 불교 전통 의식 음악인 범패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봅니다. 범패의 울림이 이어진 뒤 행사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형형색색의 야광 막대기가 객석 곳곳에서 흔들리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스님과 어르신들 역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고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민 불교문화축제 현장. 이번 축제는 식전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범패와 의례체험,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3: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상생의 불교 문화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2: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은 장엄한 범패와 화청을 선보이며 한국불교 전통의식 음악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이러한 불교 문화가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4: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힙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패션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일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구와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드럼과 일렉 기타의 강렬한 사운드가 더해지며 무대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공연을 함께 즐겼고 행사장은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장이 됐습니다.
5: 공존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종교적 행사가 마음이 편하고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2: 전통의 무게감은 지키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 불교문화축제.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흥겨운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불교학회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재선출하고 외연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어제 26대에 이어 27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선출하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졌습니다. 자현 스님 취임식에 참석한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한국불교학 발전이란 중차대한 소임을 잊지 말고 역대 스님들의 업적을 교학으로 잘 승화시켜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현 스님은 재취임과 함께 한국불교학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해묵 스님과 승우 스님, 월정사 금강경 봉찬회 등도 잇따라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오대산을 중심으로 역대 스님과 월정사의 발전 과정 등을 짚으며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이자 서양인 최초의 티베트 불교 출가자로 알려진 로버트 서먼 교수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로버트 서먼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14대 달라이라마는 유가족에게 보낸 조문을 통해 서먼 교수는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오랜 친구였다며 티베트 불교와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서먼 교수는 1965년 미국인 최초로 티베트에서 출가했으며 이후 환속해 컬럼비아대에서 30년간 티베트 불교 경전

번역과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또 달라이라마의 요청으로 1987년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과 함께 비영리 문화단체 티베트 하우스 US를 설립해 티베트의 고유 문화와 전통 보존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6월 22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보

0: 반항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일날 녹화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원을,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가장 귀한 재원. 금은 팔면은 다이아몬드랑 바꿀 수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도 팔아서 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재원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소비만 할 수 있지 얘를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다시는 사라지면 안 돌아오는, 충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재원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사라지고 있고 저의 인생도 여러분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산혜진미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저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시간이야 여러분보다야 조금 더 많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 속의 그런 많은 문제와 현실적인 아픔, 고민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야,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그쪽에는 고수예요. 고통받고 고민하고 특히 뭐 남 미워하고 이런 쪽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여러분께 감히 뭐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섰는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그저 몇 발짝 먼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도 꾸리시고 돈도 벌고 하는 그 일의 시간을, 이 귀한 재원을 사용하시는 동안 저는 머리를 깎고 이 길에 먼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께 또 부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그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가고요. 여러분은 제 발자국을 보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발자국이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남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 스님처럼 하면 이렇게 넘어지겠구나라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공부로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바로 다음 강의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어떤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스님,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 사는 게.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렸냐면, 아저씨는 힘드냐가 아니라 아저씨도 힘든 거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불교는 모든 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당연히 스승께서는 말씀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명확히 알고

0: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병원에 오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맞춰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 머리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런 게 고민이고요. 선생님, 저는 이쪽 이런 일만 생기면 저는 굉장히 못나집니다. 저 별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제 마음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공부의 시작 같아요. 근데 제가 산해진비 첫 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못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과하는 거. 사과하는 거. 미안합니다 못해요.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 강의. 나 미안하다 얘기 사과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있어요. 어? 세 분. 아,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과하셨어요?
1: 제가 화를 많이 내거든요.
0: 화를 내서.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게. 내가 화를 내놓고. 네. 그죠? 내놓고 나서 아차 하셨죠?
1: 그렇죠.
0: 화를 내고 나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얼굴에 떠올랐죠.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웃음으로서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보마니 스님이 인상 쓰고 화낸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냐 인상을 쓰며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어 라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걸 심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심었어요. 다 심었습니다. 저희의 스승님들께서 저에게 씨앗을 심어주셨듯이 저도 여러분한테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부처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사과를.
0: 사과했어요. 어떻게 사과하셨어요?
1: 화내서 미안하다.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사과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미안해. 정확해. 정확해. 다 미안해.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모르네. 몰라. 미안한 거 아니야, 그거. 아직도 몰라.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분 다 얘기가 맞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라는 여성분의 말도 맞고요. 남자들이 다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다 미안해요. 다 미안해. 콕 집어서 뭐가 미안한 게 아니라 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콕 집어달라. 집어달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줬던 거 불편하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제가 아마 1강인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네, 피디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저희 강의가. 갈수록 살이 빠져요. 이렇게 다크서클에 내려오고 얼굴이 새카매져요. 왜 그럴까요?
2: 시청률?
0: 아, 시청률은 너무 잘 나온대요. 감사하게. 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가 돼가니까 점점 얼굴이 흑빛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짐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짐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누구나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덟 개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스스로하고

0: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죠?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출근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이 스님 된 게 너무 좋은 게 출근이 없어요. 왜 출근이 없는 줄 아세요, 저희? 퇴근이 없으니까. 퇴근이 없어서 저는 출근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집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집이에요. 저는 저리 학교이면서 제 집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육 장소예요. 상담실이. 저는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회사 나가기 싫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어쩔 수 없다.
0: 어쩔 수 없다. 정확한 얘기.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공양 자리였어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거사님 둘이서 이미 만취 상태예요. 그 상태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취했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한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덕분에 저는 그 두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집이 어딘지, 어느 역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지 요거를 다 알게 됐어요. 합석할 뻔했어요, 제가 속상해서. 근데 처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돼.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갔다가 안 돼. 부동산으로 갔다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그분들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뭔가 술이 모자르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예요? 그 옆에 붙어있는 거? 키오스크.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모자라니까. 근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맥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왜 우리는 이걸 안 시켰는데 이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주문 내역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술 한 병도 못 시키면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얘기는 모두가 살기 위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얘기 속에 그분들의 고통이 끊임없는 끝없는 노력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많이 느끼나 봐요 요즘에? 아 느끼세요? 거울을 보면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의 옛날에는 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맞죠?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뭐 더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옛날 거 그죠?
2: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기억 못 하셨어요. 옛날엔 잘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뭐냐면 늙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막 제가 웃자고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인데 늙음에 있어서 더 아픈 거는요 사회적인 늙음 같아요. 이게 여러분을 더 아프게 더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늙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게 누가 그러대요? 나 삼관왕 했다고? 세 개 다 했대요 삼관왕. 하나만 더 하면 끝이래요 자기.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인간은 수많은 고민을 갖고 사는데 병이 걸리면 그 많은 고민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병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고민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일어나자

0: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우리는 누리고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슬퍼하거나 물론 큰 병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은 참 정말 힘들지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들이 나에게 큰 스승이 된다라는 저 큰 스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씩 저를 스쳐가면서 아 그렇구나. 더 큰 것들도 기다리겠구나. 과연 그때 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거죠. 네. 건강검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한대요. 무서워서. 뭐가 나올까 봐. 그러고 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죽는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모든 내 인생의 사라짐 내 인생이란 연극이 맞춰지는 그날 내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뭐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이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허세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긴 좀 신중하게 남겨두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에게 이 죽음의 앞에 삶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이 재원 아까 제가 지웠지만 시간이라는 삶이라는 재원을 내가 무엇과 바꿔야 될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나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아름다운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큰 거 네 개는 끝났어요. 이 작은 거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이 앞에 네 개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1: 애별리고
0: 애 별. 사랑 애자예요. 네. 별 이별할 때 별자예요. 리 떠날 리자예요. 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좋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과는 안 헤어지냐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게 있어요. 제가 전에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목줄을 끊고 환속했어요. 절에서 나가서 사라졌어요. 나 절 싫어. 그러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걔 이름이 무상이었거든요. 이름을 잘못 졌어요. 그렇게 내가 챙겨줬는데 무상하게 떠났어요. 풍산개였습니다. 하얀색 풍산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목줄을 지가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다 끊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 강아지가 태풍이 가을에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밖에서 이 목줄을 막 잡아당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왜 저래, 제가? 그리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 삽살개, 아니, 풍산개가 식탐이 엄청 많아요. 식탐이. 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줄이 끊어져라 잡아당기면서 막 우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가보니까 저쪽 그 논 그 황량하잖아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논의 그쪽을 향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밥그릇이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논을 확 굴러가는 거. 근데 얘는 밥그릇이 곧 뭐냐면 밥이에요. 항상 밥을 거기다 줬으니까 자기는 이 밥그릇만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밥그릇이 막 개밥그릇이 떼굴떼굴 굴러서 막 가니까 애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0: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러면 무슨 고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증 회고라고 합니다.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회,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부득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마지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이거는 오직 내 생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음 성고라고 합니다. 이 오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예요. 여덟 가지예요. 강아지한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여덟 개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느냐. 왜 남자들은 힘들어요? 라는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모두가 이 안에 있어요. 요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느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이 불교라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가르침에 열광하는지를 저는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건물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탁 소리에 매료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불자인가요? 아닌가요? 불자죠? 불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잖아요. 불자예요. 근데 절에서는 왜 안 보일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들을,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고통들을,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래, 이런 거 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네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너 노력 많이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가 피하고 나의 삶이란, 나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처해진 이러한 고통을 해결했나요, 우리? 못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제3의 제4의 행복을 찾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요. 여러분, 정말 불경은요, 팔만대장경은요, 교과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가는 데마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불경은 목탁 치면서 외우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자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한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해도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글인데, 조선말인데 조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누가 필요하느냐. 설명해 주시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불경에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경이 아니고 논이지만 어쨌든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죄인이 이게 누구예요? 죄인이죠?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갖고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진 않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죠?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되찾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짠 하고 풀려났어요. 발목에서 그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얻었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발목에서 족쇄가 풀리니까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얻은 이 자유는 그 전에 어디 있던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조선말인데 조선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발목에 족쇄가 매여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1: 없어요.
0: 없습니다. 근데 풀리는 순간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유는 발에 있었느냐, 족쇄에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던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자유는 발목과 족쇄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제3의 장소에 존재했다가 이게 풀리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유라는 놈이? 없었잖아요. 속박에서 벗어남이 곧 뭐예요? 자유였던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속박일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벗어나니까 그게 곧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요? 따로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질 때, 속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원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부디 제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과 족쇄만 있었는데 이거 풀리면 바로 자유라니까요. 자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여러분이 이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깨진 기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금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금을 찾아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깨진 기와장은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잘 알죠. 수시로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면 얘만 빼면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틀렸으니까 반성하고 참회해갖고 죄를 사해서 뭔가 대단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내들은 멋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나라의 남자들도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움을 덮고 있는 깨진 기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만 치우면 얘는 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을 꼭 찾아가시길 바래요. 내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백날 뒤져봐야 없어요.

0: 자유는 너무 신기하게도 발목과 족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풀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무모함, 나의 정말 똥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깨진 기와장처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뿐이에요. 이 작업을 통하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금이 여러분에게 본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환하게 금이 빛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행복이 아닌 것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나에게 갖추어진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뺄 것들이 보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까 화내신다 그랬잖아요. 화내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깨진 기와장에 빼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내다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빼내다 보면 우리에게 금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강의와 관련된 혹은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까 전에 강의 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몸이 아프면 이제 고민을 한 가지로 예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그 고민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치료되는 거를 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는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0: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 살펴서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착한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서 그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구제하신다라는 내용이 경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의 부처님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자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절대자라고 부처님을 가리킨다면 이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 개념? 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피조물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특징이 뭘까요?
2: 사라지는.
0: 맞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2: 만들어진
0: 것. 생멸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2: 네.
0: 좋아요. 그러면 야 저놈 저거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법당 와갖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삼배도 안 하고 이러고 가네? 괘씸하네 저거.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은 만들어진 건가요? 안 만들어진 건가요?
2: 만들어진
0: 거예요. 만들어지면 생각은 이 영역에 있습니까? 여기 영역에 있습니까?
2: 피조물의
0: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다르니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분에게는

0: 이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있어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이 쌓여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분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죠. 없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왔으면 손바닥에 박수 있다, 없다?
1: 없어요.
0: 그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분도 누군가의 피조물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리가 있다면 여기는 만들어진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요. 그러면 아, 저놈 괘씸한데? 넌 지옥에 가라. 라는 생각이 이분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습니다.
0: 이분은 완벽히 없는 존재. 완벽히 없음으로 돼 있어서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자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창조주를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나요? 불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종교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창조주를 인격체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옳고 그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괘씸한 게 있고 아이고 넌 예쁘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 완벽한 없음이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죠? 저는 부처님을 절대자라고 보면서도 때로는 인격체로 보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을 그렇게 보지 말자. 부처라는 불교의 용어를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잘 굽어 살펴주시다가 복을 주는 인격체로 보지 말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부처님 욕하면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모든 생각이 태어나기 이전 자리에 모두에 갖춰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요.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탄생했다면 생각을 만들어낸 창조주는 누구냐면 부처님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다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피가 있습니다. 어떤 가피가 있냐? 법칙대로의 가피가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게 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수행자로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이 씨앗이 썩어서 없어져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서 베풀었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저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는 곧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거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피해갈 일, 불행한 일로 기억시키고 있으시다면 그 불행한 일로 기억시킨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다시 거사님께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온 결과다. 이거는 법칙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거를 절대로 슬프게 보지 않을 거야. 이거를 불행이라고 보지 않을 거야. 이 일로 하여금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의 씨앗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피예요.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예외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거짓을 바라는, 심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에겐 글쎄요, 그런 가피가 오겠죠? 용감한 수행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저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용감한 마음을 스승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힘든 일이 오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아닌 것들만 빼내는 것 이 아름다운 수행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마지막 강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휴휴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휴휴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0: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현성정보해탈강요월장장 최적정바람자 특생동자유등연 연보살민수등 모연보살민 거차법회 운직내 상수비조전하

생숙이 등이 치고 행자 한번 재파생명성 불굴 우연성교 장려의 기가 수분덕자랑이라 아니 무진보 장음 밖에 실보적

예, 반갑습니다. 화창한 실로 계절이죠? 화창한 실로 계절. 예,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데, 올해 전부 새 잎사귀입니다, 새 잎사귀. 잎사귀가 저만큼 해마다 쏟아진다고요. 해마다 쏟아지고, 또 해마다 또 조금 쪼그라드는 나무도 있지만은, 숲이 가지가 번성해서 해마다 잎사귀가 더 늘어나죠. 꽃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어릴 때는 다니면은 도로가에 가로수가 몇개 없고 차가 지나가면 손 흔들어 주기 하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한 40년 세월 속에서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겠시니 나무를 심자 했는데 예, 이제 산에도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를 솎아내야 될 바에 세월이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주계공이라 이루어지면은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머무른다는 말은 유지한다 이 말이죠.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다 보면은 차가 고장 나듯이 괴공이라 점점 몸도 쇠하게 되고 차도 쇠하게 되고 오래 쓰면은 점점 고장 나고 장애가 생기다가 나중에 성주괴공 이 책상도 처음에 완성됐다가 책상으로 유지되다가 조금씩 삐걱거리다가 나중엔 책상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모든 차도 그렇고 볼펜 한 자루도 그렇고 이 안경 하나로도 그 많은 안경이 다 그렇고 저 도단한 나무도 잎사귀도 생로 명사라. 처음에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은 점차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늙어가면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졸하게 되죠. 우리 다 생로병사.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생각을 망념을 원래 무념이고 무심이나 염도 영국 무념체가 아미타불 계신 곳이지만은 지극히 염불을 하다 염불하다 염불하는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내가 아미타 염불하는 그 사람이 부처구나 염불하는 사람이 불을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예? 부처를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범심이 겸 불심이라 왕복서에 나오듯이 중생의 마음으로 처음에 염불로 들어갔다가 종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염불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생각이 도단하는 바 없다. 오늘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도단하는 바 없다고 해서 금강문에 들어가면 금강 역사, 직금강신이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 변우 동자 중예가 갈때 선지 중예 동자가 42자모를 하는데 앞에 다섯 자 중에 뒤에 37자 앞에 다섯 자, 42자가 우리 모든 언어의 자모, 자음 모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제 첫째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아라고 하는 것은 아뇨따라 삼맥삼보리요 아라하니요 아미타불이요 무생을 아라고 한다. 아 처음에 일어난 바가 없다. 불생 불멸을 아라고 한다. 마지막에 삐끗어지면은 제일 밑에 42자 중에 제일 뒤에 글자가 타. 아미타, 아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타. 그 생각이 없는 데서 일어나서 진공에서 일어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을 생주, 이멸이라죠. 그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8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줄도 모르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서 아집어로

내라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탱하고 똥꼬집을 부리는 것을 생주주라고 합니다. 주상. 예? 그걸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고 네 가지 주상이라고 이 흔적 없는 생각이 허공이 뒤집히듯이 한 생각이 문득 무명에 뒤집혀서 일어나는데 이건 유불공진이라 오직 부처님만 알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생이 수행하는 어느 정도 수행자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주, 주라고 하는 것은 아집 덩어리라 아집 덩어리. 이 아집 덩어리가 장물아비 같은 것인데 도둑놈의 우두머리 몸통 같은 것인데 이것이 분별사식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오늘 하는 수업이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쪽에서 장물아비한테 밀려 나와 가지고 행동 도둑질 실행하는 사람들 분별사식이 바깥으로 일어나서 생기시 현상 안입이 설신이를 무안입이 설신이를 보지 못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시곤이라고 합니다. 시곤 그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생주 이멸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변질됐다. 그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변질된 망상을 가지고. 도둑놈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의 진심은 무심입니다. 무심이에요. 오늘은 하는 이 십지품 이 한의지라고 하는 이 단계는 단디 들으세요. 요래 해줄 사람 없어요. 단디 들으세요. 한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심이 바깥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잘라서 끊어버린다. 그걸 갖다가 무유공포라 그래요. 예? 이 공포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모두 분별사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처스럽게 쓸 것인가 하는 첫걸음을 띠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다섯 가지 공포. 이 다섯 가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왜 다섯 가지만 마련했나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속에 8만 4천 가지 공포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지 그냥 그리다고 그냥 이렇게 쭉 읽고 해서 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 왜 오늘 나눠드린 문자에 뭐라 해놨지요? 영단 악취. 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입니다. 탐진치 중생이 사는 열의 집이 아니게라. 지옥같이 살고, 畜생같이 살고, 인간 이하, 뭐, 인간 말종. 그걸 악취라고 하죠. 악취. 취자는 마을 취자라, 마을 취.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괴롭다는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그 고라는 것이 바로 악도거든요. 고가 악도고, 악취가 바로 악도의 악도의 그 고고. 그러 가는 건 악업 때문에 그렇거든. 탐진치를 우리는 흔히 악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하는 대목, 요 대목에서는 탐진치가 다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 다 끊는 얘기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그리고 의심까지 끊는 거. 탐진치 만이견, 탐진치 만이견 의심이 있어요. 오둔사, 오리사가 있는데 의심까지 끊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찐득하게 붙어가 있는 탐진치 교만하고 이것이 한 불에 빠지고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절에 댕겼다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안 죽는 암적인 존재보다 더 암의 108배 더 독한 게그 탐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악취를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오늘 주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내가 있어가지고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유공포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합니다. 내가 없는 사람 입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좋은 것도 없는 것이고 나쁜 것도 없는 것이라.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악, 시비가 없는 것이라.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원리 악연하면은 뭘 한다? 악연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어지면은 내라는 생각이 아상이 없어진다. 가만히 보세요. 남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지만은 관찰은 자비심이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관찰.

인지 아는 말을 못하니까 유심히 엄마가 관찰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비로움이고 남을 잘 관수연보살이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는 것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 관찰하고 관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 남을 잘 관하는 것은 은간 법계성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자비심이고 그것을 우리로 바라밀 행위로 갈때 장엄이라 합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래서 식물을 관찰하든지 동물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해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알아버리면 무아로 들어간 사람이. 공간을 관찰해 가지고 본무 동서남북을 알아버리면은 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무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뭐 6월 5일, 6월 5일인가요? 6월 5, 6일 되면 이제 망종이죠, 망종. 요거 지나고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하지잖아, 하지. 예?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지.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섯 가지 공포. 여기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의 기본 첫걸음이 돼야만이 인간이라 할수 있고, 여기 첫걸음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거룩하다고 할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그,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재물에, 또내 자신의 명예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소탈하게 소요자적하며 살 것인가 하는 대목을 여기 소초에 나오는 내용을, 청량국사가 해놓은 내용을 조금 뺏겨놨어요. 강의는 천친보살, 세친보살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자 신념 호대 아절리일 재세간 경계 고로 생하니 하며 또 이렇게 생각하나니 내가 세간의 모든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전니 완전히 전전히 여인다 이말 전전히 더욱 전자예요 그죠? 더욱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꾸중물 씻어내고 또 저기 세제를 또 씻어내고 또저뭐또이 예, 뭐, 얄궂게 한긋하게 해가 또 해내고, 그죠? 또 탈수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헹구고, 요걸 전리라며, 전리. 그러면 이해 가시죠? 계속, 끝없는 무한반복, 무한궤도예요, 무한궤도. 예?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원이기 때문에 무시, 무종이라. 처음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들이 집착하는 대상,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의 말초신경에 끄달려가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말초신경에 끄달린 건 가만히 보면 탐진치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탐심, 진심. 탐진치가 벌어지면 말초신경이 작동을 해요. 탐진치가 꺼져버리면 말초신경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유유하천안 하니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다. 신심 통제에는 성묵이 위종이라.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밀어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조용하니까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이렇게 없애고, 나중에 거친 게 없어지면은 안쪽에 망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효스님처럼 처음에 해골 바가지 물막 집어 던지고 난리 구슬에 꽥꽥 구역질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가내 보니까 이거는 유식이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죠. 에이? 친근일체 불구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는 까닭으로 한의심이 도단한다. 부처님을 친근하니까 한의심이 도단하죠. 또 원리 범부지고로 생하니하고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으므로 한의심을 한다. 원리, 범부지. 멀리 해야 될 거는 범부. 멀리로는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다. 또, 가까이는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보살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근 지혜지라. 지혜라고 하는 건 보살 지혜예요. 보살 지혜는 어떻게든지 남을 따뜻하게 의지처가 되고 남을 이렇게
가까이서 평등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 이게 범부지는 범부의 허물을 빨리 벗어나서 보살의 지혜에 가깝게 간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끊어져요? 영단 일체 악취고로 모든 나쁜 아주 윤회의 갈래를 다 끊었으므로 기쁨이 돋아난다. 이게 바로 이세간행이라고 하죠. 이세간행. 이세간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십지품 저 뒤에 가면. 예, 요런 걸 갖다가 이세간 행이라 그래요. 이세간. 영단, 거기도 보면 개송에 그렇게 나오죠. 영단 일체 악고로. 세속에 대한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게 이세간, 이세간. 그래서 이세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출세간의 청정한 행을, 세간의 지저분하고 오염된 행을 끊어버리고, 출세간의 맑은 행으로, 악한 길을 끊어버리고, 맑은 길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한이롭다. 일체 중생과 또 더불어서 여 일체 중생으로 자의지척으로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보살법을 얻은 사람은 남을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리 이타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 본체가 돼서 정말 땅처럼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모든 나무가 자라도록 해주는 땅처럼 그런 보살심은 남의 의지할 수 있는 땅과 같은 곳이에요. 땅과 같은 곳. 모든 중생이 기댈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소나무도 밤나무도 잣나무도 저 산의 땅에다 다 기댈 수 있도록. 견 일체 열핵으로 그러다 보면 또 일체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 부처님이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저절로 칭견돼 버리죠. 염불하다 보면 견불이 돼 버리죠. 그걸 갖다 우리 형이 견성 성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을 견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 그럼 왜 중생의 눈에는 그건 입법계품이나 화엄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정품에도 나오고. 십정, 십통, 십인품 할때 십정품에 보현보살이 부처님께서 여기 보안보살이 아무리 그 보안 모든 것을 다 보는 보안보살이 보현보살 어디 계십니까? 할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부처님 여기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삼매에 들어가 봐도 보현보살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네 급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언제 보현보살을 볼수 있습니까? 동급이 됐을 때 보인대. 정지소지 비어경이. 그게 이제 견 일체 열애를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환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행이 바로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성, 일성, 대성, 하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화엄이라고 하죠, 화엄. 화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고, 바람일 행이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종착역이잖아요. 복과 지혜를 이 엄지 극과 장엄이라 하죠. 생불 경계 중하야 드디어 나왔어요. 영단 악취하면은 부처님의 경계가 툭 튀어나온다. 부처님의 경계에 남으로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 경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불자는 어디서 태어난다 합니까? 불구에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어째 불자들이 태어납니까? 부처님의 경전에서 불자가 말씀해서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전 구절구절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다. 금강경을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금강경이라 하는 그 훌륭한 불경책을 읽으시고 부처를 이루어졌던 육조해능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을 쓰시면서 그러놨죠. 부처는 어디에서 나온가? 차경출이라. 바로 이 금강경에서 탄생하신다. 예? 삼세제불이 차경출이라. 이 경전에서 나오셨다. 자, 부처님 경계에 났으므로 또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 성중에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서 뭐 환희한다.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이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고 허공이 변질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한 성품이에요. 평등한 성품. 아주 깨끗한 보살은 그런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지혜의 목숨으로 여기서 평등성 중에 한이 한다고 하는 거는 평등해서 우리는 일단 생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다른 것도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지혜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예? 근데 이 업이 뭐냐? 지업이라. 지혜의 업이다. 지혜로운 업. 그러면 무슨 그렇게 지혜로운 업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뭐 버스 기사를 하든 내가 무슨 뭐 어디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대기업의 간부가 됐든 뭘 업을 삼아야 돼요? 지업, 지혜의 목숨을 업으로 삼고 그걸로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태어나는 만큼 인류 사회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저마다 타고난 인류 공영에 이바지란 말이 공략할 공짜잖아요, 그죠? 이바지 공짜예요. 인변에다가 함께할 공짜. 그 이바지 떡 하잖아요. 공략 올린다고. 시댁에 공략 올릴 때 이바지 음식 한다 하잖아요. 이바지, 이바지. 그러니까 지업을 삼아야 돼요. 그 평등성 중에서 가능한 게 평등성 중에서. 평등성이 없으면 어때요? 차별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등성을 가지고 차별을 해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 부동이냐, 동이 불하냐. 하이. 완전히 중생하고 같이 놀지만은 중생은 아닌 것을 하이 부동이라 하잖아요. 동이 불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똑같아. 위장술을 써가지고. 그러나 불화라. 거기에 절대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대중 속에, 이 불교 속에 녹아들지를 못하는 걸 동이불화라 하죠. 중생의 삶은 동이. 이라고 하는 거, 말이 이랬자는 건 영어로는 however 이런 뜻이에요. 동이. 같지만은 그러나 however 불화라. 절대 조화롭지 못하다. 그거는 중생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이 부동이라.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가더라도 같이 물어놓고 있지만은 중생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는다. 교화를 위해서 1100억 화신이 될 뿐이다. 때로는 독도 되고 때로는 약도 되지만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지. 예? 예. 독약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원리 일체 포에 수립 등사고로 생하니라. 온갖 무섭고 틀이 곤두서는 이를 여의었으므로 하니한다. 온갖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앞에서 나온 거 차례대로 이제 의지하는 방식, 수행하는 방식, 그 힘주는 방식, 힘도 땡기는 인력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밀어내는 탄력이 있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데는 사람을 튕겨내야 될 힘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땡겨야 될 힘이 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 또 의심스러운 거, 근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전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면 음식이든 사람이든 다 두려운 거라. 예, 어떤 물건이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이게 두려움이 있는가. 예, 다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차곡차곡 해야 돼요. 두려운 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가 생겨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의심하고 염려가 생기는 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두려운 일이 이미 확정되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돼 버린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일이 확정돼 뿐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자, 한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 두려움이 한의지에서 멀리 떠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두려움은 초지, 한의지, 쉽게 얘기하면은
식수상행색 오온이 공한데 들어가는데